0: Ne! Ito na ang isa sa mga pinaka-exciting na parte ng programa namin, mga kabayan. Ang ating shout-out portion!
1: Ne, 저의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Shout-out 코너예요.
0: 이 코너는요, 자스퍼 씨가 생각한 코너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안부를 하고 싶으신 분 또는 알리고 싶은 행사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읽어드립니다.
1: 네, thank you sa lahat ng nag-send ng greetings and announcements. First off, we have Saraben family in Medina, Misamis Oriental. Shout out. My batch 1991 of Medina National Comprehensive High School. My Labalaba Advance Happy Birthday on May 23, Island Sagindan in Bohol, and Sofia Eliorin in Tawi-Tawi.
0: Wow! Bohol! O, diba? Mula Apari hanggang Ulo, may Tawi-Tawi pa tayo. Uh-huh. Thank you, Lord. Yes. At syempre, hindi lang sa Pilipinas po, meron din po tayo dito sa Korea, si Dexter Patente ng bandang North, siguro ay gusto po niyang i-greet ang kanyang sajangnim. Ne? Paro Gun Igonghang and Hot Bread 구본열 사장님 덱스터 씨가 안부를 전하고 싶다고는 하십니다.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0: 네. At mga kaibigan, if gusto nyo rin pong magpa-shoutout next broadcast, just message our Jumbuk Kabayan shoutout poster. Yes. Just look for that. Yes, and now it's time for our song request via phone call.
1: 네, 네 번째 코너입니다. 전화로 콕 시청할 시간입니다.
0: Yes, oops, my caller 나 po 타요 ngayon. Hello, yes. Kabayan. Welcome to Jumbo Kabayan Radio.
1: Welcome.
0: Mm-hmm. What'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from? Yes.
3: Afternoon.
0: Hello, po, ma'am. Can you tell us your yes? Can you tell us your name and where are you from?
3: Yes, Maricel Cabellin Park. Ako po ay nakatira sa Iksan.
0: Yun.
1: Iksan.
3: Pwede rin pumunta dito sa Gunsan kasi may bahay din ako. Bali, dalawa.
0: Wow.
1: Wow.
0: Buti pa siya. Sana all.
1: Sana all mayaman.
0: Wow.
1: So, Mami Shel, so, Mama Maricel, how long have you been here in Korea?
3: Oh, no. I'm very long to stay here. Almost 22 years.
1: 22 years? Tagal na pala.
0: Grabe.
3: Grabe, ang tagal na.
1: 22 years. Ano pa ako yun? Hindi pa ako pinanganak niyan eh.
0: What? Ganon? Ako rin eh.
3: 22 years in Korea.
0: Oh, wow. Grabe. Pioneer pala, ne. Joy ka murubatan ge monyamyeonun, yeoreubun. Ne, Maricel 선생님이 한국에서 어디 지역에서 사시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래갖고 말씀하셨던 게 익산에 사신다고 하시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군산에서 또 집이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익산에서 군산 왔다 갔다를 하신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한국에서 22년 동안
1: 22년.
0: 예 사셨답니다. 와우, 좋습니다. 네.
1: 마음 마리셀, 안녕 피나카아발라한 뭐가요?
3: 아, 사가요. 그래서 summer. 그래서 마이네 딱바나곤. 아코 아이 낙타타님 낭 마가 고라이. 같은 낭 아노. 디바 마힐릭 타요 사 말롱가이, 사 알로바티, 사
1: 탐포. 오이. 받아라.
3: 다음에?
0: Oh my God. Mm-hmm. Tapos iksan ang bahay niya tsaka Gunsan, di grabing.
3: Wow. Wow.
0: Kaya yung kantang literal na bahay kubo, parang sa'yo talaga yun.
1: Yeah. Diba? Pwede ba tayong patekbe niyan? Ng malunggay?
0: So, patekbe naman daw, Ma'am Maricel, sabi ni Sir Jasper.
3: Naloobin ng may kapal pag nakaani ako.
1: Yay! Wow! Salamat, salamat.
0: Yes. 네.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던 게 뭐냐면은요. 요즘 하시는 일들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뭐 물론 이제 마리셀 선생님께서 하시는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지만은 이 얘기를 하셨던 게 뭐냐면은 밭일, 밭일을 하신다고는 하십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뭐 물론 이제 한국 야채 뭐 곡식 같은 것을 심으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다가 필리핀 야채가 많다고는 하네요. 너무 좋아요. 네.
1: 네. 마리셀. 예. 시empre matagal ka na dito sa Korea, no? So ano mga namimiss mo naman sa Pinas?
3: Of course, namimiss ko sa Pinas pamilya ko. Ah.
0: Wow. Siyempre. Blessing na talaga 'yan. Grabe. Oo. Isama naman sana kami sa uwi ng Pilipinas. Oo. Oo, para makita si Tatay na 83 years old, 'di ba? Malakas-lakas pa.
3: Malakas pa rin yung Tatay ko.
0: Oo. Kaya nga. Wow.
3: Tayo din na patag-patag pa, matarating din tayo ng 83 more than or 100 more than.
0: Yes, Lord. Blessing. Yes, 그래서 저희가, 네, 저희가 물어본 게 혹시 필리핀에 그리워하는 것, 뭐 아니면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물어봤더니 가족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너무 좋은 답인 것 같아요. 네, 가족을 그리워하시고요. 특별히 아버지, 네, 83, 83년, 83세신 아버지를 보고 싶으시다고 하시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뭐냐면은 83세시라면은 좀 건강도 조금 그러신데 근데 이제 마리셀 선생님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시다고는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셀 선생님은 필리핀에 가고 싶다고는 하십니다. 네, 아버지를 네, 봤으면 좋겠다고는 하시네요. 네.
1: 마리셀. Siyempre, medyo matagal ka na dito sa Korea. So, what is the one thing you admire most about the Korean people?
3: Sa Korean people naman, no, siyempre, yung culture natin, Philippine culture, Korean culture, yung magkakaiba talaga. Kaya, medyo din sa parang mahirapan ka din

0: 세심히 봐야 한다.
1: 그렇다면 키르기스 사람들의 음악에 음악을 들으면서 이야기를 상상하면서 듣는 것 같아요.
0: 오와 빌레 күй бүтүндө бир тарыхта айтып бере алат. Ошондуктан кыргыздар күйгө чоң маани беришет.
1: 청취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키르기스 음악의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역사와 문화가 담긴 예술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알 бир күйдө элдин тарыхы бар, ар бир күйдө ата-бабалардын изи бар. Ошондуктан кыргыздар комузду абдан ыйык баалашат.
1: 다음 시간에 키르기스탄 민속 예술의 또 다른 자랑은 마나스 소사시와 정단 문화에 대해 이야기 보겠습니다.
0: 마나스 예포수, 마나스칠라르, 제나 키르기스탄 오즈기 차르마칠가 두라루, 그즉도 마우마타르드 벤쇼이스.
1: 계속 함께 해줄까요? 지금 음악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시민과 함께 만드는 공동체 방송국 전주 공동체 라디오.
1: 야,
2: 네 형.
1: 넌 다시 태어나면 뭐가 되고 싶냐?
2: 저 감자요.
1: 감자?
2: 네, 뜨거운 감자.

매일 오후 1시에 만나는 플레이 인디 천주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지역에서 방송과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백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볼 예정인데요. 우리 지역에도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니, 이제 그 말을 넘어서 우리 지역엔 이렇게 좋은 음악이 있다, 자부심이 되는 시간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는 전주를 비롯한 우리 지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음악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팀을 소개합니다. 어쿠스틱 듀오 밴드 2TR인데요. 숫자 2, 2, 그리고 영어 대문자 T와 R, 그래서 2TR인데 음악계에서는 2트랙을 줄여서 2TR로 적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2트랙이라는 말에서 팀의 이름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이종원, 윤상현 두 사람 모두 기타를 연주하는데 이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어쿠스틱 듀오 밴드입니다. 2TR이 들려드리는 따스하면서도 위로를 주면서도 뭔가 경쾌하고 시원한 바람 같은 곡, 2TR의 숲 띄워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만나볼 팀은 고니 밴드입니다. 고니는 순한 글로 백조를 의미하죠. 백조 같은 우아한 날개짓으로 음악의 하늘을 항해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2018년에 EP를 발표하면서 데뷔를 했고, 뭐 이미 그전에도 오랜 기간 인디 뮤지션으로 활동해온 경험이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후에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팀 중에 하나인데, 이 고니 밴드의 곡 중에서 물 주세요를 준비를 했습니다. 라이브에서 이 보컬인 고니 씨가 자신의 머리에 정말로 물을 뿌리는 퍼포먼스로 폭발적인 관객 반응을 이끌어내는 곡이기도 하죠. 자,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까지 두 곡 띄워드립니다.

함께한 노래 투티알의 숲 그리고 고니 밴드의 물 주세요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다음은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입니다. 2020년에 첫 작품 아무래도 나 그리고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을 발매를 했죠. 독특한 음색과 가녀린 슬픔을 담은 감성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오늘 전해드릴 노래는 싱어송라이터 남수민이 2022년에 발매한 어디까진 거니 우리입니다. 자, 이 곡은 이별하지 못하는 연인의 이야기인데요. 노래 속 주인공이 끝없이 혼자만의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아, 우린 어디까진 걸까? 내가 널 놓을 수 있을까? 우리가 헤어지면 모든 게 다 괜찮아질 수 있을까? 같은 질문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준비해 드리고요. 다음은 밴드 노야입니다.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는데 지치고 소외된 자들에게 쉴 곳이 되어주자라는 뜻을 가진 밴드 노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전북 지역에서 활동했던 밴드 노약자석의 주축 멤버 이병진, 김민수, 이승준, 정찬이 모여 결성된 밴드입니다. 요즘에는 보컬 이병진 씨가 베이스를 치면서 노래를 하죠. 팀의 이름이 원래는 노약자석이지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을 모아서 팀명을 간단하게 더 노야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노야 혹은 노야 밴드, 밴드 노야로 부르고 있는데요. 혼자라면 보잘것없겠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더욱 멋지기에 순탄친 않겠지만 가보자! 우리의 승리를 위해 라고 앨범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노야의 음악 중에서는 자, 오늘도 하염없이를 준비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리죠.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그리고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자,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은 밴드 리프의 곡을 준비했습니다. 밴드 리프는 전북에서 활동하는 모던록 밴드인데, 지금은 단지 모던록이 아니라 다양한 락 분야에 다양한 음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2024년 청춘발란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팀 리프, 5인조 밴드로 다양한 음악 창작 활동과 공연을 통해서 인지도를 높여나가고 있죠. 멤버 김관우 씨는 전북 레드콘 음악 창작소의 5기 아티스트로 선정되어서 창작 지원을 받았고요. 이 밴드 리프는 두 번째 싱글 슈리마를 통해 분노한 신에 대한 경외를 표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곡은 이제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 영감을 받은 음악이라고 하네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기타와 보컬의 이인규 씨가 주축이 된 블루스 팀이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노래 홈커밍을 준비했습니다. 이 밴드의 이름이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인데 이 이름이 이인규 씨가 어린 시절에 춤에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한 대회에서 카포에라를 중심으로 한 브라질리언 팀을 만났답니다. 그때 그 팀의 악기와 춤에 뭔가 영혼을 울리는 느낌이 들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래서 그 팀의 이름을 메워뒀다가 나중에 밴드를 시작할 때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게 됐다고 합니다. 마음과 몸, 영혼까지 울리는 음악을 들려드리자 라는 의미를 붙였다고 하는데요. 바로 그런 음악, 블루스 음악을 하는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음악 홈커밍을 준비를 했습니다. 두 곡 이어드릴게요. 밴드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 홈커밍.

밴드 리프의 슈리마, 그리고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까지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들어보는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DJ 이백희고요. 자, 이제 준비한 곡은 재즈밴드 바람처럼의 음악입니다. 2012년에 결성된 퓨전 재즈밴드 바람처럼. 이 퓨전 재즈를 기반으로 뭐 펑크, 클래식, 라틴 등 다양한 장르를 접목시켜서 독특한 음악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죠. 멤버로는 김영주, 노용현, 박윤호, 장경수, 최고은 등인데요. 재즈밴드 바람처럼은 대중에게 재즈를 친숙하게 알리겠다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기타, 베이스, 건반, 드럼에 최근에는 브라스적인 요소를 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죠. 오늘은 그 가운데 바람처럼의 스타트를 준비를 했고요. 자, 소리라는 말에 사랑 애자를 합쳐 탄생한 소리애라는 팀을 소개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사랑한다는 무한 창조 음악 밴드죠. 음악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동서양의 다양한 악기로 친숙하면서도 낯선 새로움을 주는 퓨전 국악팀 소리애입니다. 자, 2011년에 창단한 소리애,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자신들만의 음악을 발표하며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죠. 소리의 음악은 수궁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궁연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바람처럼의 스타트 그리고 소리의 수국연까지 두 곡을 이어드렸습니다. 이제 들으실 우리 지역의 음악가는 송은채를 골랐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송은채 씨는 포크 기반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 보편적인 감정을 담아내는 뮤지션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EP 음원, 음목, 싱글 음원 날 그냥 내버려둬를 비롯한 개인 활동뿐만 아니라 하와, 곤, 레드솔, 피버 등의 뮤지션들과 협업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느린 날로도 활동을 하고 있죠. 이 송은채 씨 노래 중에 도망가지 마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슬로우진입니다. 부드럽고 진하게 슬로우진이라는 슬로건을 가진 이 밴드 슬로우진은 보컬 최영진, 이 최영진 씨가 영국에서 보헤미안으로 살아가던 중 술, 그 중에서 진의 종류 중 하나인 슬로우진을 마시면서 영국인 친구들이 밴드 이름을 추천을 했고요. 지금까지 이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나고 자랐고, 20살부터 홍대에서 싱어송라이터로 생활을 하면서 평소 좋아하는 배우들을 생각하며 먼저 내공을 쌓았고, 그 내공을 바탕으로 대중들에게도 사랑받는 음악인이 되자라는 생각으로 수많은 공연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 살아왔다고 하네요. 메모광이라고도 얘기하고 있고, 저작권 협회에 한곡한곡 등록이 되는 곡의 수만큼, 그만큼이 본인의 나이다라고 생각하는 희한한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자, 작사, 작곡, 기타, 보컬의 최영진, 베이스의 이희상, 건반의 정영광, 드럼의 홍지영 씨까지 4명이 들려주는 슬로우진의 노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 자,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 봐까지 두곡 이어드립니다.

두 곡의 노래 들려드렸습니다.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나 봐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팀은 아우리입니다. 아우리는 뮤즈그레인의 김승재, 최은석, 고은혁, 예, 그리고 탄탄한 연주력의 실력자 이종민, 이종원, 이렇게 다섯 명이 모여서 2019년에 결성한 5인조 밴드입니다. R&B, 소울, 디스코, 펑크 등 넓은 스펙트럼의 장르적 요소들을 흡수하여 빈티지하고 로파이한 질감의 신스팝 사운드를 빚어내고 있다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우리의 노래 중에서 Do and Dive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깊은 밤을 노래합니다. 그 어느 밤 아무것도 필요 없는 너와 나 꼭 길을 찾을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밴드 아우리의 Do and Dive를 준비해 드릴 거고요. 이어지는 곡은 오우밴드, 고막을 울리는 거리의 인문학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오우밴드입니다. 최초에는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바로 저입니다. 김은수, 송은채, 최연비, 이백희 네 사람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최연비, 이백희 두 사람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우밴드의 사랑노래 손금까지, 밴드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어드립니다.

로컬 뮤직 플레이 인디 전주. 우리 지역의 뮤지션을 소개하고 그들의 음악을 듣는 시간. 방금 전에 두 곡 이어드렸는데요.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그리고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두 곡 이었습니다. 자, 오늘 몇 팀이나 만났을까요? 몇 곡을 소개해드렸을까요? 한번 쭉 보죠. 2TR의 숲, 고니밴드의 물 주세요, 남수민의 어디까진 거니 우리, 노야의 오늘도 하염없이, 리프의 슈리마, 마인드 바디 앤 소울의 홈커밍, 바람처럼의 스타트, 소리의 수궁연, 송은채의 도망가지 마요, 슬로우진의 나 아마 너를 좋아하나봐, 아우리의 두앤다이브, 오우밴드의 손금까지 12곡의 노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뮤지션들과 그들의 음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백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방송 준비하러 오면서 예. 백희 씨 주로 무슨 생각하면서 오세요?
1: 오늘 이야기할 영화들을 내가 지금 제대로 본 건가?
0: 네.
1: 제대로 또 어떤 주제에 맞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나? 계속 반추하면서
0: 네.
1: 마지막까지 그걸 놓치지 않으려고 계속 진짜요? 집중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0: 역시 진정한 방송인.
1: 아유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 부족할까봐
0: 예.
1: 항상 그래도 저희가 방송으로 나가는 이야기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부족하거나 또 사실에 맞지 않거나 기록과 좀 다른 얘기를 하게 되거나 하지 않을까. 그래서 계속 팩트체크 중심으로
0: 그렇군요.
1: 많이 생각하고 오는 네. 편입니다.
0: 예. 저는 이제 오프닝 생각도 많이 합니다.
1: 아, 네.
0: 어쨌든 여는 말, 인사한 말이 그렇죠.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여는 말은 또 청취자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다가가면 좋을까 이런 생각 많이 하면서 오는데 네,
1: 저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요.
0: 저한테 맡겨요.
1: 이지영 씨가 뭐 알아서 하시겠지.
0: 저한테 떠넘기고
1: 예, 예.
0: 본인은 아주 가볍게.
1: 가볍게 걸음이 이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네.
0: 아 월드컵 시즌이고 해서 아. 요즘 뭐 이제 월드컵에 관한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고
1: 네.
0: 1차전을 뭐 역전승으로 했기
1: 그렇습니다.
0: 때문에 이제 내일 2차전이 있잖아요.
1: 네.
0: 멕시코.
1: 네.
0: 어떻게 요즘 그 내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1: 아.
0: 뭐 치킨 내기.
1: 그러니까.
0: 집에서는 뭐 설거지 내기라도
1: 네.
0: 스코어 맞히기, 골 넣는 선수 맞히기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 너무 어려운데요.
0: 안 하세요?
1: 네. 아 저는 당연히 하는데
0: 네.
1: 하는데 제가 이기는 걸로 또 배팅을 하면
0: 네.
1: 결과가 반대로 나올 때가 있어서 그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0: 왜 입으로, 그런 사람 있잖아요.
1: 입으로
0: 내가 보면 진다?
1: 네.
0: 그래서 안 보는 분이 있어요.
1: 네. 저는 혼자 보거든요. 그래서
0: 아,
1: 최대한
0: 같이 안 보고
1: 제가 큰 소리로 뭘 얘기하거나
0: 네.
1: 파이팅을 외치면 그게 반대로도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0: 종종 있어요.
1: 제가 야구도 그렇습니다.
0: 이백희의 저주인가요?
1: 뭐 펠레랑 좀 비슷한데 꼭 반대로 가는 경우가
0: 네,
1: 있어서
0: 네.
1: 저는 이제 기아 타이거즈 팬이기도
0: 네,
1: 한데
0: 네, 네.
1: 제가 현장에 가서 응원하면 져요.
0: 진짜요?
1: 네.
0: 그러니까 광주 구장이나 어쨌든
1: 그랬어요.
0: 가면
1: 네. 네.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0: 아 네. 그러면은 이번에도
1: 팬이라고 말도 안 해요 이제.
0: 네 그러면
1: 조용히 하고 있어요.
0: 대한민국 전사들의 네. 그 승리를 위해서
1: 네.
0: 내가 그냥 예언하지 않겠다.
1: 네.
0: 예 이분의 파이팅. 예언은 또 어떨지.
1: 조심스럽게
0: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네.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이분의 소리는 늘 반갑기 때문에
1: 네.
0: 예언도 기분 좋게 하지 않을까. 자 듣던 중 반가운 소리 강소리 씨 함께합니다.
2: 안녕하세요. 강소리입니다.
0: 네.
2: 반갑습니다.
0: 늘 시간이 부족한 우리지만 그래도
2: 네.
0: 월드컵 얘기는 해야 돼서
2: 네.
0: 어떻게 멕시코전 예상합니까?
2: 아 저는 1-0 예상합니다.
0: 아 우리가 1-0으로
2: 네.
0: 이긴다.
2: 1-0으로 이긴다.
0: 아
2: 네.
1: 네,
2: 네, 너무 좋죠.
0: 네.
2: 후반에서 한 골 넣을 것 같습니다.
0: 아, 그것까지?
2: 네. 네.
0: 선수도 한번 맞춰보세요.
2: 선수는 맞히기가 어려워요.
0: 아, 너무 어려워요.
2: 네, 너무, 너무 어려워요. 선수들 많죠.
0: 그럼 이렇게 할까? 넣었으면 좋겠다. 이 선수가 그 한 골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서.
2: 그 손흥민 선수가
0: 네네.
2: 마지막 월드컵이라고 하더라고요.
0: 네. 근데 본인이 또 정정했어요.
2: 네.
0: 꼭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2: 아, 그래요?
0: 여지를 뒀습니다.
1: 그럼요.
0: 네. 네. 네. 왜냐면 4살 후에도 37이기 때문에.
2: 그렇죠. 아직 어려요.
0: 네. 네. 그러면 한 번 더 뛸 수
1: 있어요.
0: 호날두가 몇 살인지 뛰잖아요.
1: 네.
0: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2: 네. 네.
0: 근데 이제 아니, 마음은.
1: 돌아와.
0: 근데 이제 마음은. 마음만큼은 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모든 걸 쏟아붓겠다 뭐 이런 의미겠죠.
2: 네, 네.
0: 그럼 손흥민 선수가 넣었으면 좋겠다.
2: 네, 저는 네. 손흥민 선수를 네. 응원합니다.
1: 체코전에서도 여러 번 지금 골문을
0: 그렇죠.
1: 들이렸는데
0: 넣을 뻔했는데
1: 네. 너무
2: 어려워졌죠.
0: 네. 이강인 선수도 넣을 뻔했는데
2: 네.
0: 그랬고 어쨌든 저는 누가 넣든
2: 네.
0: 이기는 되는 거니까
2: 맞아요.
0: 네.
2: 2-0이든
1: 2-0이든
0: 네.
1: 기대합니다.
0: 그러니까요. 네. 이제 저는 되게
2: 네.
0: 좀 차가운 사람이거든요.
2: 저는 정말요?
1: 네.
2: 아닌 것 같아요.
0: 아니 엄청 차가워요. 성격 네. 자체도 차갑고
2: 네.
0: 애교도 없고 뭣도 없고.
2: 네.
0: 이제 가지고 미모가
1: 물러치면 99도죠.
0: 예.
1: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0: 아니,
1: 나는 차갑다.
0: 되게 차가, 네. 네, 되게 차갑고 이제 제가 늘 나는 가진 건 미모밖에 없는 거 알잖아. 뭐 이러면서.
2: 네.
0: 근데 이제 제가 저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좀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2: 네.
0: 뭐든지.
2: 네. 팩트 위주로.
0: 특히 스포츠에서 물론 이제 뭐 경기라는 건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2: 네.
0: 반드시 순위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2: 그렇죠.
0: 저는 조심스럽게 동점 정도 예상합니다.
2: 동점 1-1.
0: 예. 근데 거기에는 살짝 바람도 들어있어요.
2: 바람.
0: 그러니까 멕시코가 지금 그냥 멕시코가 아니고 홈이란 말이죠.
2: 네. 네, 그러네요. 또
0: 그냥 멕시코도 쉽지 않은데.
2: 그렇죠.
0: 홈팀의 그 열광적인 응원. 어쨌든 우리가 뭐 한 달 전에 가서 고지 적응은 훈련을 했다고 해도 하더라도 멕시코 선수들은 만큼은 아닐 거 아니에요.
2: 그럼요. 현지
0: 거기는 맨날 거기서 했을 텐데.
2: 네. 네, 어렵죠.
1: 요즘 뭐 유튜버들 보면은 멕시코에 가서 지금 현지 응원하고 있는 많은 유튜버들이 있죠. 현장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한국인이라고 밝히면 멕시코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같이 춤을 추고 입을 맞춰줘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실제로 K컬처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어서 멕시코에도
0: 그렇습니다.
1: 한국 문화를 너무 사랑하는
0: 왜냐면
1: 게
0: 왜냐하면 K-POP 이런 걸 워낙 좋아하니까.
2: 맞아요.
1: 축구는 약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승리를 예견하면
2: 이미 알고 있고
1: 샴페인을 터뜨리는 거 한국인들을 보면
0: 그러니까,
1: 아 너야?
0: 그러니까 1차전 남아공 이겼어. 2차전 니네만 이기고 우리고 무조건 저 1위야. 근데 니네가 한국이야. 아우 땡큐. 이런 의미로.
1: 이런 의미도 있어서.
0: 예.
2: 기분이 그렇게
0: 얄밉죠.
2: 좋진 않네.
1: 근데 그게 또 환대이기 때문에 야유는 아니고 환대이기 때문에.
0: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이기면 좋은데 저는 조금 조심스럽게 비길 수도 있겠다. 1-1 정도.
2: 현실적이네.
1: 비길 수도 있는 건 좋은 거예요?
0: 그러니까 이제 저는
1: 낙관적으로?
0: 저는 제가 더 솔직하게 말해. 지지만 않아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에요.
2: 맞네요.
0: 지지만 않아도 우리는 이긴 거나 마찬가지인 수 있으니까.
1: 근데 이번에 그 멕시코에서 가장 잘하는 선수가 지금 그 결장이 됐기 때문에 출전 정지가 됐기 때문에 뭐, 그래도
0: 좀 그죠. 남아공 경기에서 저기 경고
1: 우리가 좀 희망을 좀 많이 가지고
0: 가지고
1: 있는 편이기도 합니다.
0: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차갑게 보지만 이제 바람이야 당연히 뭐 1-0이든 2-1이든 2-0이든 무조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1: 저는 가만히 있을게요.
2: 아니 오전에 오전에 치킨이 그렇게 팔린대요.
1: 아,
0: 그러니까
1: 오전에요?
0: 사실
2: 응원하고 싶어서.
0: 이게 15시간 시차 15시간 16시간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한테는 오전 10시 11시니까 응원하기 좋죠. 새벽이
2: 좋죠.
0: 아니니까 좋은데 그 시간에 치킨집은 다 이제 사장님들 되게 울상이었대요. 차를 보고는 이건 팔릴 수가 없는 시간대다. 근데 단 이제 뭐 거리 응원도 있고 뭐 직장인들도 점심 시간을 좀 당겨서 오고 이래서 편의점 매출은 오를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대요. 다 아니나 다를까 다 올랐습니다. 근데 치킨도 10배가 폭주했다는 걸 듣고 10시 11시부터 치킨을 먹는다고?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뭔가 약간 찰떡 궁합이 있잖아요.
0: 아, 그러니까 축구 볼 때 치킨이 빠지면
2: 섭하다.
1: 아, 그리고 저도 SNS에 그렇게 치맥이 올라와요. 아침에.
0: 아니,
1: 아침에.
0: 아니, 치킨은 맥주도 같이 그래서 무알콜 맥주가 그렇게 많이 팔린다.
1: 그렇기도 하고요.
2: 맞네요.
0: 왜냐면 진짜 그냥 맥주를 마시기에는 예를 들면 반차 썼어요. 오후에 출근해야잖아요. 근데 맥주까지 같이 마실 수 없으니까 무알콜 맥주가 또 그렇게 많이.
1: 아, 그리고 뭐 직장에서 같이 단체 관람 하시는 분들도 많고.
0: 예.
1: 학교에서 또 단체 관람
0: 진짜 실제로 11시에 이번에 경기했잖아요. 1차전을 많은 학교에서 봤대요. 같이
2: 봤대요.
0: 학교 얼마든지 선생님의 재량으로 할 수 있으니까 같이 보고 응원하고
2: 너무 좋죠. 추억이 되잖아요. 아이들하고
1: 아, 월드컵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0: 그렇습니다.
2: 끝나네요.
1: 내일입니다.
0: 월드컵 얘기를 10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영화 얘기는 그래 여러분 이해하시죠. 월드컵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넘어가겠어요. 오늘 강소리 씨가 가지고 온 주제 뭔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2: 저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게 하는 영화들을 한번 주제로 골라봤습니다.
0: 국가란 무엇인가 이 영화를 보면서 와, 우리의 현실. 예를 들면 분단의 현실 생각할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어떤 그 전쟁
2: 분쟁,
0: 이러면서 그 국가가 결국에는 국민을 얼마나 지켜주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국가란 무엇인가 책 제목도 있는데 유시민 작가가 쓴 책 제목도 있는데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
2: 생각하게
0: 문장이
2: 하죠.
0: 바로 국가란 무엇인가인데 그 이 영화를 보면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영화 오늘 그러면 소리 씨가 먼저 문을 열어주시죠.
2: 저는 이제 월드컵 이제 주제로 이제 오프닝을 했잖아요. 이어서 연평해전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그 2002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2002년 6월에 우리가 3, 4위전 결정전을 하던 날에 네. 연평해전, 그러니까 제2연평해전이 발발을 하게 네. 되죠. 네. 근데 이게 전쟁이냐 아니냐도 이제 논란이 있다고 해요.
1: 그렇죠.
2: 그래서 그때 막 사람들이 열광을 할 때 전쟁이 있었다고 모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대통령도 그 폐막전을 보려고 일본에 가는 바람에 더 네.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이게 뭐야 뭐야 하면서 이제 잘 모르다가 이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청소년들도 맞습니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저입니다. 네. 네, 그게 저고 그때 이제 알게 됐는데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요. 그 참수리 357호 에서 이제 훈련을 하면서 가족처럼 살고 있는 이제 생활하고 있는 이제 군인들이 이제 이야기의 주인공들이 되는데요.
0: 앞부분은 이제 그런 어떤 그 네. 주인공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네, 이야기, 뭐 끈끈하게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 네.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펼쳐지죠. 그 대부분의 영화의 어떤 서사 구조를 이렇게
2: 잘 따르고 있어요.
0: 충실히 따라갑니다. 네. 이 영화도. 네.
2: 네, 잘 따르고 있고 이제 원작이 또 있어요. 네. 이 영화 같은 경우는 최순조 작가의 서해해전이 원작이 있고 그다음에 네. 영화화가 됐는데요. 네. 이 영화화가 되고 나서 연평해전으로 책 제목을 바꿨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1: 직접적으로.
2: 있습니다.
0: 네. 네.
2: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뭐 여러 가지 뭐 평들도 있고 네. 뭐 혹평도 있고 호평도 있고 하지만 저는 이걸 보면서 내가 잘 모르던 네. 시간, 네. 내가 겪어볼 수 없는 시간에 대한 대리 체험, 간접 체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영화를 정말 좋다.
1: 네.
2: 인생 영화다까지는 아니지만 한 번쯤은 꼭 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1: 그러네요. 네. 네.
0: 이게 한 실제로 교전 시간이 한 30분 정도인 네.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진짜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이제 그 튀르키예하고 2002년 6월 29일로 기억하는데요.
1: 그렇죠.
0: 3, 4위전을 하고 정말 전 국민이 아마 거리로 쏟아져 나왔거나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2: 네.
0: 그 상황이다 보니까 그 상황 그날 이런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고
2: 상상도 네. 못하죠.
0: 많은 사람들이 네. 와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2: 네, 모르고 있었다고 네. 생각하게 되고
0: 그 장갑차에 희생된 미순이 그 두 소녀 있잖아요.
1: 네, 중학생
0: 미순이 유순이 사건.
1: 네.
0: 그것도 마찬가지로
2: 네.
0: 그때도 또 월드컵 때였거든요.
2: 맞아요.
0: 그런 것처럼 이 연평해전도 이 국군 장병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느냐.
2: 네.
0: 예. 이 영화를 통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그걸 깨닫게 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그리고 해전들이 생각보다 많았더라고요.
0: 네.
2: 목이 막 메는데
0: 네.
2: 해전들이 생각보다 많았던 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도 알게 됐어요.
0: 네.
2: 근데 그 NLL을 계속 이렇게 침범해서 네. 내려온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걸 모르고 유년기를 보냈습니다.
1: 그런데
2: 그냥 모르고 네. 되게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 열심히 해라 어른들이 하면 공부
1: 네네네네.
2: 열심히 하고 열심히 놀아라 하면 놀고 먹어라 하면 먹고
1: 네네네.
2: 그런 어린이였었는데 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이렇게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고 또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얼마나 국군 장병들이 애쓰고 있나 하는
1: 네.
2: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영화였습니다.
1: 사실 저는 이 영화 지난번에 우리 살짝 한번
0: 네.
1: 다룬 적이 있기도 해서
0: 네.
2: 네.
1: 다시 보는데 김물 씨가
0: 네, 네. 네. 요새 이제 그 네, 엄청난 가장 핫한 배우가 됐죠.
1: 뭐 세계적으로
0: 네.
1: 유명한 우리 참교육 얘기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0: 네.
1: 예. 그 배우들 뭐 진구 씨?
0: 네. 네.
1: 이 배우들 얼굴 보는 게 반가운
0: 네.
2: 반갑죠.
1: 그런 작품이기도 했고 초반에 그렇게 약간 그 드라마 서사 구조를 가져서 굉장히 인간적인 면모가 많이 드러납니다.
0: 네. 네.
1: 병사들과 실제로는 군대 가면 그런 일이 되게 드물거든요. 사병들과 예를 들면 간부들 간의
0: 네.
1: 사이가 좋기가 네. 굉장히 어렵고
2: 네.
1: 그건 이제 우리가 이상적으로 꿈꾸는 상태이긴 해요. 근데 실제 군대에 가면은 병사들끼리도 사이가 좋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0: 그래요?
1: 위계의 질서 때문에.
2: 왜 그럴까요?
1: 그러니까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조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0: 아니 그러면
1: 예, 예. 왜냐하면 명령에 불복종하거나
2: 네.
1: 아, 또 후임이 선임의 의견에 반대하는
0: 하극상
1: 임무에 관해서
2: 네.
0: 그걸 하극상이라고 하나요?
1: 아니요, 그러니까 임무에 관한 하극상은 이제 완전히 반대를 한 거고
0: 네.
1: 그런데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0: 네.
1: 행동하기
0: 네.
1: 전에
0: 네.
1: 그건 아직 하극상이
0: 아니겠죠, 아니겠죠.
1: 근데 하극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 화목함이 다정하고 화목함이 사람이
2: 맞먹는다.
0: 그걸 경계하는 걸 경계하기
1: 수밖에
0: 위해서
1: 없는 조직이라서 네. 앞쪽의 드라마가 저는 많이 안 짠해요. 아, 그 저렇게 끈끈하게 잘 지낸 사람들이 저런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걸 보면
0: 실제로도 저렇게 네. 끈끈했을까요?
1: 저는
0: 아니면
1: 그랬을 것 같습니다.
0: 왜냐하면
2: 그
0: 배라는 네. 특성상 거기 네. 어쨌든 약간의 고립된 환경이잖아요.
1: 그렇죠.
0: 거기서
1: 네.
0: 늘 NLL을 지켜봐야 되고 이런 네. 특수한 상황에 놓이면 네네. 끈끈함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1: 네. 그러니까 뭐 전부 모든 인원에 대한 그 개인사를 보여주는 건 네, 아니기 네, 때문에 네. 이런 몇몇 인물들의 중요한 그 연결고리들 감정적인 연결고리 또 어떤 그 지휘자는 굉장히 냉철하고
0: 네.
1: 굉장히 더 이 임무에 대해서 또 중요도를
0: 그쵸. 정말 강조하고 심장이 없는 것처럼 네. 행동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1: 그렇기도 하니까 네. 그런 다양한 면모들을 좀 잘 앞부분에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0: 네. 네. 이 진구 배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선굴군 네. 역할 참 잘 어울려요.
1: 특히 군인 역할 되게 잘 어울려요.
0: 그래 저는 그 생각 네. 이 영화를 네. 보고 네. 나서 태양의 후예를 네. 김은숙 작가가 캐스팅한 게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2: 그럴 수 있죠.
0: 되게 네네. 그 말투랑 이게 딱 떨어진단 말이죠.
2: 네. 네.
0: 그래서
2: 네.
0: 아 진구가 어울리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2: 네. 네.
1: 그러니까 그리고 진구 캐릭터는. 이 상사에게는 사랑받고
0: 네.
1: 후임한테는
0: 존경받는
1: 존경받는 이게
0: 네.
1: 굉장히 이상해요.
0: 네. 태양의 후예에서의 네. 그 멋진 네.
1: 그러면서 임무를 네. 할 때는 굉장히 딱 자기 입을 닫고
0: 네.
1: 명령에
0: 네.
1: 최선을 다하는
0: 네. 네. 태양의 후예에서도 그렇잖아요.
1: 네. 네.
0: 그 송중기의 명령에 목숨까지 바치는 그게 명량인가요? 진구가 명량이 아니고 그 영화가 생각이 안 나네요.
2: 뭘로 나오나요?
0: 이정현과 부부로 나오는데
1: 네.
0: 제가 이렇습니다.
1: 괜찮습니다.
0: 진구의 그 멋진 역할이
2: 네.
0: 이렇게 생각이 안 난다니 네. 사극이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이정현 배우가 마지막에 이렇게 막 치마 벗어서 흔드는
2: 알아요. 네. 어떡하지?
0: 그걸 제가 왜 명령하고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2: 그렇군요.
0: 그러면서 진구가 결국에는 네. 그 총을 맞으면서 가잖아요.
2: 네.
0: 그 사극이 왜 이렇게 네. 생각이 안 나요? 거기서도 아주 선굴근.
1: 여러분 찾아보세요.
2: 네. 이 주제 지나가면 생각이 납니다, 이제.
0: 하다 보면 생각나겠지. 네. 인상적인 장면 꼽아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2: 저는 마지막 장면에서
0: 네.
2: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 배에서 월드컵을 어떻게 이제 군인들이 봤을까?
0: 거기 대사 나오잖아요.
2: 네.
0: 오늘 3, 4회 좀 볼 수 있습니까? 그 네. 얘기를 그 맞아. 이현우, 배우 이현우
2: 네. 하죠.
0: 합니다. 네. 동혁이었군요.
2: 네,
0: 그 이현우 역할했던 그 동혁이라는 그 장병이 우리 오늘 3, 4회 좀 볼 수 있습니까? 이 얘기 하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2: 해요.
0: 이런 비극이 일어날 줄 모르고
2: 네.
0: 몇 시간 전에 그 얘기를 합니다.
2: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죠, 군인도. 군인도 국민이고 누구나 다 이제 월드컵 축제에 참여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 진심을 누르고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했던 그 이제 상황들이 있었고 만약에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이제 또 이렇게 경기를 같이 봤을까를 보여주는 마지막 장면이 또 기억에 남고요. 그 박동혁 있었죠.
0: 네, 아까 이현우라는 배우가 연했던 동혁이.
2: 네, 네. 그 박동혁 박동혁 군인이 사망을 하게 되는데
0: 네.
2: 그때 시신에서 총 그 파편 뭐 유해에서
0: 네,
2: 이제
0: 네.
2: 파편이 실제로는 3kg이 나왔대요.
0: 그러니까 총을 너무 많이 맞아서
2: 네.
0: 네.
2: 이렇게 나왔었는데 영화에서는 되게 그런 장면은 아예 다 배제를 하고 이제 연출을 하게 되거든요.
0: 네.
2: 저는 또 그 장면도 이제 기억에 남습니다. 마지막 장면.
0: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특히 이렇게 실제 있었던 그 교전 상태를 영화로 만들 때 감독은 너무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2: 그럼요.
1: 그렇죠.
0: 이걸 이렇게 이 전투 장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그냥 선정적으로 소비하고 말 것인지
2: 네. 네.
0: 아니면 진짜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것인지
2: 네. 너무 리얼하게 보여주면
0: 이거에 대한 고민을 네. 너무 많이 할 것 같거든요.
1: 저는 오히려 리얼에 가까운 연출이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요.
0: 그래요? 예. 네.
1: 왜냐하면 그냥 우리 기존에 보던 예를 들면 뭐 태극기 휘날리라든가
0: 네, 네.
1: 이런 장면에서의 그 전투씬의 핵심, 그러니까 그걸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태극기 휘날리며의 전투신 장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이 있어요.
2: 있어요.
1: 아, 전쟁은 저런 것이지.
0: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무기가 예. 재래식 무기다 보니까 그렇죠. 네. 싸움도 그렇고.
1: 네. 예. 근데 이 연평해전에서의 전투 장면 우리가 몰랐던 장면.
0: 네네.
1: 이 장면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실제로도 당시에도 몰랐고
0: 네.
1: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르던 모습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 이런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라고 보여줘야 하는 의무감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0: 그래서 예. 감독이 어쨌든 괴롭더라도 네. 충실하게 그 장면들을 좀 재현하려고 네. 했었다.
1: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렇다고 정말 이랬다고. 그러니까 물론 축소해서 보여줄 수는 있었을지언정 사실을 전달하는 데는 좀 충실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0: 30분 동안의 교전이었지만 네. 얼마나 치열했는지 네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은 내 책임이다.
2: 네.
0: 그 영화를 이 영화를 만든 사실은 이유죠. 네.
2: 그쵸.
0: 이유겠죠.
2: 그쵸. 추모하기 위해서.
0: 이유기 때문에 네. 그 장면을 충실하게 보여주지 않고서는 설명할 수 없다.
1: 그렇습니다.
2: 없죠. 아, 네.
0: 라고 판단을 했겠죠.
1: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도 아마 후대 저희도 그렇지만 지금 이제 20, 30대 분들이 보시기에 이 연평해전을 사실은 해전이라고 할 때 이 전은 전쟁이 아니라 전투에 가까운 표현이긴 한데
0: 네, 네.
1: 어떻게 또 용어를 정의하실지도 궁금해요. 이걸 전쟁으로 표현하실지 전투로 표현하실지는 네. 아마 각자 보시는 분들의 판단이도 있을 것 같습니다.
0: 근데 왜냐하면 전쟁의 사전적인 의미라는 것은 기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1: 네.
2: 그쵸.
0: 근데 이거는 워낙 며칠도 아니고 네. 30분 정도의 교전이었기 때문에
1: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제 우리가 남북 관계가 휴전 상태이다 보니
0: 그래도
1: 휴전 시 발생한
0: 모든 교전은
1: 1, 2차가 네, 또 있었고 네,
0: 이것도 네, 2차잖아요.
1: 또 NLL 네. 침투는 또 굉장히 반복적으로 네, 지속적으로
0: 그
1: 됐었기
0: 전부터
1: 때문에
0: 있었고.
1: 아마 정의가 좀 다를 수도 네, 있으실 것 같아요.
0: 그래요.
1: 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제 전투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네. 그런 소식이긴 하죠.
0: 뭐 어찌됐든 네. 그 장병들의 숭고한 희생만큼은 우리가 기억해야겠다.
2: 네.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봐서 600만이 넘었을걸요. 아마 이 영화가. 네. 그렇죠? 예, 꽤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00만이 넘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604만 6,139명 이렇게 봤으니까
1: 네.
0: 사실 이런 영화는 그렇게 관객이 많이 들기 쉽지 않거든요.
1: 쉽지 않죠.
0: 예.
1: 네.
0: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더구나 이게 입소문을 통해서
1: 네네네.
0: 이 영화가 600만이 넘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그 연평해전을 기억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보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영화,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영화 중에
2: 네.
0: 이 영화를 가지고 온 소리 씨만의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 저는 연평해전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쪽에서는 월드컵 이라는 축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들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이렇게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다는 게 어쩌면 모르고 지나가고
0: 네.
2: 항상 사람들은 함께 그 모든 걸 겪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1: 그렇죠.
2: 한쪽에선 지키고 한쪽에서는 즐기고 하는 상황이 너무나 단적으로 보이는 영화이기도
0: 네.
2: 하고 또 연평해전을 기준으로 해서 그 5단계 교전 수칙이 3단계로 이제 바뀌었다고
0: 그렇죠.
2: 이야기를
0: 네.
2: 하더라고요.
0: 왜냐면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대응 수위가 늦어졌고
2: 네, 늦어졌고
0: 물대포만 쏘고 막 이렇게
2: 네.
0: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2: 그렇죠.
0: 앞부분에.
2: 네, 그래서 원래는 경고 방송, 시위 기동, 차단 기동, 경고 사격, 격파 사격 이렇게 긴 5단계가 있었는데 그냥 그걸 간단하게 이렇게 좀 비교적 간단하게
0: 네.
2: 3단계로 줄이게 되는 계기가
0: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2: 네, 전투 전 예. 연평해전이었어서 한번 이제 세상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봤어요. 절대 안 바뀔 것 같은
1: 네.
2: 견고한 뭔가 체계를 어떤 한 사건이 바꾸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바꾸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도 같이 해보고 싶어서 이 영화를
0: 네.
2: 가져왔습니다.
1: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2: 네.
1: 네.
0: 그 참교육에서도 그런 데서 나오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것은 뭔가 일어나기 전에 세워야
1: 네.
0: 그게 네.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을 가장 많이 했냐면 왜 우리는 아직도 이렇게 서로
2: 대치하는가
0: 죽여야만 하는가
1: 네.
0: 국가란 무엇인가
1: 네.
0: 여전히
2: 네.
0: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1: 맞습니다.
2: 너무
0: 진짜 많이
2: 하죠.
0: 했어요. 국가란 무엇인가 왜 우리는 아직도 휴전 상태인가.
2: 그 공동경비구역
1: 네, JSA
2: 네. 보면서도 그 생각 저는 진짜 많이
0: 네.
2: 했거든요.
0: 네. 왜냐면 그 영화는 진짜 이제 울게 되잖아요.
1: 네.
0: 울면서 결국에는 그렇게 우정을 나누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1: 네.
0: 결국에는 이제 어쨌든 마음속에는 적군이라는 그게 있으니까
1: 네. 그렇죠.
2: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0: 그것 때문에 이제 총을 겨누고 결국엔 발사하게 되는 그 비극. 그 JSA의 비극이 바로 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가장
2: 단적으로 잘
0: 단적으로
2: 보여주죠.
0: 보여준 영화가 아닌가.
1: 근데 저는 제가 JSA를 포함하고 있는 1사단 안에 JSA가 있거든요.
0: 거기 근무했었던 거잖아요. GP?
1: 네, GP에 있었어요. 그래서 JSA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어요.
0: 네.
1: 근데 그렇게 그런 일이 이거 지금 얘기하지 않나? 당시에는 이제
2: 군사기밀
1: 기밀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있습니다.
0: 진짜 북한군하고 이렇게
2: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0: 대화도 할 수 있고
1: 대화는요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0: 아 정말요?
1: 네, 430m 가까운 그러니까 GP에서 GP까지 거리가
0: 500m도 안 돼요?
1: 500m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인사는 수시로 하고요.
0: 아 그거 그건 가능할 텐데 예를 들면 진짜 소리 씨가 말한 대로 인간적인 교류도 가능해요?
2: 빵을
1: 그건
2: 나눠 먹는다.
1: 이제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
0: 나 초코파이 나 질렸는데 너 줄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제가 하는 일이 그 대면병이었습니다. 북을 상대로 방송을 하는 방송 요원인
0: 기순을
1: 거예요.
0: 기순을 요 이렇게 계속 유도하는.
1: 네, 유도하는 건데 그러니까 노골적인 귀순, 그러니까 그 심리전 단계가 있습니다. 심리전 단계 아까 말씀해주신 교전 단계처럼 심리전 단계 심리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수된 심리 전략으로 원고를 쓰고 이 원고를 쓴 내용으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봐 안녕이라는 말도 모두 허락된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2: 네.
1: 그래서
2: 있군요,
1: 뭐 당연히 초코파이 얘기하고요. 뭐 우유 얘기하고 먹은 음식 얘기하고 오면은 뭘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지금 뭘 먹었는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음악 많이 들려주고. 근데 그런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가장 긴장된 상황이잖아요. 그 위치 자체가 실제로 뭐 수개월에 한 번씩 사건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사망 사고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근데 그곳에서 6개월씩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뭐 왜 우리가 전쟁 상황이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는
2: 그렇죠. 근본적인
1: 이게 뭐지? 생각. 이렇게 가까울 수 있는데 이렇게 친근할 수 있는데 라는 생각.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경계를 하는 건 경계를 하는 사람들의 의무이고 어떤 수단을 강구해야 하는 국가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 이유만큼이나 평화를 향한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네. 그런 그 이중적인 감정이
0: 이야기가 조금 많이 좀 필요해요. 좀 다른 쪽으로 가긴 하지만 자꾸 뭐 북한에 끌려다닌다, 뭐 이런 얘기들 이제 우리 정치인들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평화를 자꾸 깨뜨리려고 한다고 그래야 되나요? 이용하려고 하는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0: 그러면 이런 평화마저도 하지 말자는 얘기인 거예요?
2: 그러면
0: 그렇잖아요.
2: 다시 싸우자는 이야기인가?
0: 싸워서 장병들을 희생당하게 만들자는 거예요?
1: 저는 그런 이야기 자체가 어떤 이득을 주기 때문에
0: 그러니까
1: 그 이득에
0: 그러니까
1: 관심이 있어서
0: 그러니까 그 이득 때문에 무엇이 어찌 되든 간에 이용하는 그 사람들을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2: 말에 힘이 있고 또 이제 그
0: 자기들은 더군다나 힘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그냥 이득을 보려고 막 뱉어요? 저런 사람들을 정치인으로 뽑아놓은 우리는 무엇인가 또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죠.
1: 또 이제 아마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요. 요즘 20, 30대들이 보수화된다. 그런데 조금만 더 사실에 관심을 가지시면 그런 그 이익을 위해 이용하려는 사람들을 더 잘 관측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게 20, 30대가
0: 그러니까요.
1: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0: 그러니까 안타깝다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그걸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는데 왜 맞아요. 자꾸 그냥 표면적인 것들 만 보는지
1: 제가 얘기하려는 메시지는 뭐냐면 저희는 제가 이제 40대에서 50대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상대방이 그런 좀 이상한 짓을 하면 저게 사람의 생각이 맞아? 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기가 쉬운데 20, 30대 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기본값인 거예요. 편견과 차별이, 경쟁이.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경쟁했어. 경쟁해서 살아남도록 우리는 교육받은 거야. 라는 그 입지 때문에, 입장 때문에 상대를 훨씬 빨리 파악해요. 그리고 그 파악한 상대와 친근하게 지내다가도 이 사람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면 바로
2: 말해요.
1: 배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기성세대보다 훨씬 빠르게
2: 예민하게
0: 빠르게 네, 판단하고
1: 평등을 향해 네. 그리고 어떤 그 정의를 향해서 빠르게 나아가는 걸 보거든요.
2: 그런 세대가 또 이성세대네요.
1: 그래서 저는 거기에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빠르게
2: 그런 에너지
0: 정의를 향해서 가고 있다고요?
1: 굉장히 빠르게 가는 걸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 줄 때
0: 네. 저는 네. 거기에 의심을 하는 거예요.
1: 팩트가 오염됐을까 봐.
0: 팩트가 오염됐는데 그거를 왜 본인이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이게 오염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제 말은. 한번 그걸 믿기 시작하면.
1: 네, 저는 그래도 희망적인 게 저는 어렸을 때 김일성이 그 돼지인 줄 알았거든요. 예, 아 그런 만화가 있었습니다.
0: 아니 진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뿔나고.
1: 어머,
0: 아니 우리는 방공 교육을 그렇게 받았어요.
2: 네. 아 진짜 동물이다 이렇게.
1: 네네네네.
2: 아
1: 진짜 혹이 있거나.
0: 혹이 여기

0: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으면서 네, 연평해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화, 두 번째 영화 백희 씨가 가지고 오셨죠?
1: 네. 네.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 네. 드니 빌레브 감독.
0: 이 영화는
1: 네. 그을린 사람 갖고 올라다가
0: 왜 그거 가지고 그러셨어요? 저는 사실 아니, 그것도 고민했어요. 너무... 그을린 사람을 가져올까도 네. 고민했습니다.
1: 아, 저는
0: 그, 같은 감독의 영화인데
1: 그 소재와 내용을 이게 네. 너무 전달드리는 게 힘들어요.
0: 감당하기가 조금 네. 네.
1: 그래서 네. 저희가 이렇게 제목 언급하는 정도만으로도 네. 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시카리오 암살자들의 도시는 다른 작품, 다른 편 시카리오 시리즈가 있습니다.
0: 네.
1: 저는 시카리오 팬이
0: 네, 저도요. 저도요.
1: 이 암살자들의 네. 도시가 원탑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0: 네. 원탑입니다. 혹시 네. 다른 거를 안 보셔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암살자들의 도시만 보셔도 괜찮아요.
1: 그 영화가 그렇게 길지도 않은데 네. 보는 내내 긴장감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칠 수가 없습니다.
0: 예. 저는 이동진 평론가의 한 줄 평이 딱 맞았어요.
1: 네.
0: 딱 관객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데 네. 정신 차릴 수가 없다.
1: 예. 오.
0: 진짜.
1: 그러니까요.
0: 와 미친 영화입니다. 미친 영화. 네. 멱살 딱 잡고 끌고 가는데 끌고 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네. 없어요. 진짜 미친 영화입니다. 이 드네벨레브는 네. 뭐 컨택트 이 영화
2: 듄은
0: 약한 편이에요.
2: 아,
0: 저는
2: 아,
0: 듄은 네.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지 네. 사실 이야기랄지 네.
2: 스토리.
0: 그 임팩트는 시카리오가 더 저는 강렬하다고 아.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2: 꼭 봐야겠네요.
0: 듄은 미래 세계잖아요.
2: 네.
0: 시카리오는 현재예요.
1: 네. 그러니까요.
0: 현재 마약범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러니 더 충격일 수밖에
2: 네,
0: 없죠.
2: 네.
0: 예.
1: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0: 네.
1: 실제로 멕시코 이제 마약 왕을 처치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무슨 일인가를 벌이는데요. FBI 요원을 한 사람 끌어다가 그러니까 첫 장면이 그거예요. 첫 장면이 네. FBI가 네. 마약 상으로부터 폭파로 피해를 입는 사건이 첫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폭파와 피해를 입는 사건 때문에 아 이게 지하 통로가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딘가 다른 지금 이곳 미국 영토가 아니라 다른 곳이랑 연결된 것 같다라는 사실을 오. FBI가 알아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아낸 요원이 어느 사무실로 끌려가서 일종의 면접을 봐요. 인터뷰를 봐요.
0: 에밀리 블런트.
1: 네.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일인가를 하려고 하는데 너 관심 있어? 아니 그거 마약이라든가 우리 FBI 요원이 지금 죽었어요. 경찰도 죽었고 내가 이 사람들한테 좀 정의를 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기꺼이 제가 참여하겠습니다. 하고 가서 보니까 초법적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0: 네.
1: 법에는 규정되지 않은 행위를 해야 돼요.
2: 네.
1: 그리고 가서 보니까 CIA, FBI 그리고 실제로는 범죄자를 수감 상태에서 있는 범죄자를 풀어서
0: 네.
2: 네.
1: 일종의 사냥꾼 집단을 하나 만들어서
2: 네.
1: 멕시코로 침투하는 임무를 주는 겁니다.
2: 멕시코로요.
1: 예.
0: 멕시코가 이제 한마디로 온상이었던
1: 예.
0: 거죠.

0: 네, 마약 소굴.
1: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일이 하나가 또 병행처럼 펼쳐지냐면, 이제 늑대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늑대. 울프, 울프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이름도 없어요.
2: 그러니까 이
1: 알레한드로라고 그냥.
2: 사람은 뭐냐면 CIA도 아니고 FBI도 아니고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 경찰이 아니에요.
1: 네.
2: 근데 무슨 컨설턴트라는 거예요.
0: 네.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1: 뭐 늑대 같은 사람이야. 늑대
2: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1: 근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 네. 저는 등장했을 때부터 원래 제가 델토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베네치오 델토르의 이 존재감은
1: 말도 안 됩니다.
2: 늑대 한 100마리.
1: 네. 저는 일부러 이 배우가 자신을 몹시 험악하고 못생기게 그린 게 아닌가.
2: 얼굴 표정을.
1: 네, 원래 젊은 시절 보면은 꽃미남이거든요. 네, 네.
2: 그러니까 수염도 일부러 깎지
1: 일부러
2: 않고.
1: 깎고,
0: 선글라스 딱 끼고
1: 거칠게 멕시코적인 언어를 표현하고.
2: 이 델토르는.
1: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과 다른 인물을 혼자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
2: 잘
1: 거예요.
2: 잘 설명도 안 해주고요.
1: 설명도 안 해주고.
2: 말도 잘 안 해요.
1: 네.
2: 네. 네.
1: 그래서 이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파놓은 땅굴을 통해서 이제 마약범들을 소탕하는 작전에 투입이 되는데, 근데 그 작전을 투입을 했어요. 근데 FBI 요원이 말려요, 자꾸. 니네가
2: 뭐라고요?
1: 지금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지금.
2: 아까 설명하셨잖아. 사냥꾼을 이렇게 하는 거. 네.
1: 하는데 이거 불법인 것 같아. 그랬더니 총을 겨누면서 너 나한테 다시 한번 총을 겨누면 넌 죽어. 라고 얘기한 뒤에 어디론가 가서 무슨 일인가를 합니다. 이 영화가 이 내용이 그거예요.
2: 근데 네. 이게 엄청난 스포일러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요.
1: 어딘가로 가서 무슨 일을 해요.
2: 네.
1: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국가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뭐냐면 이 조직, 이 사냥꾼 조직을 국가가 하는 거예요. 국가가, 미국이라는 국가가
2: 그러니까
1: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국가는 국민이 폭력을 쓰도록 양도한 조직이다.
2: 네.
1: 국민이 폭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개인의 복수할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대신해 주세요라고 폭력을 위임한다.
0: 권력이라고 하죠. 네. 네.
1: 그 권력을 미국이 어떻게 사용하는가?
0: 그걸 정말 잘 보여주죠.
1: 네, 너무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국경을 넘었으면은 내 국가 안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게 되잖아요, 더 이상.
0: 네.
1: 근데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2: 오.
1: 그래서 우리가 뭘 보냐면 지금 트럼프를 보는 것 같아요.
0: 네.
1: 아마 이런 명령 그러니까 체계로 하지 않았을까?
2: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든 해도 상관없어.
0: 오, 이것도 약간
2: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내 자국민 미국인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별짓을 해도 돼. 내가 미사일을 쏘든 뭘 하든 뭘 해도 되잖아.
0: 정당화
2: 라는 논리를 펼치잖아요. 여기서
1: 반대하는 자국민이 죽었는데도.
0: 네. 그러니까.
2: 여기서 특히 이 배우들, 그러니까 CIA 책임자라고 나오는 조시 브롤린, 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에서의 그 배우,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한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늑대 같은 남자, 베네치오 델토르, 그리고 영화 상영하는 내내 이 불안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말리는데 그렇다고 말릴 수도 없고
1: 그렇습니다.
0: 이러지도 저러지도
2: 못하는 그 불안을 너무나 잘 표현하는
0: 연기를 너무 잘하는
1: 그게 FBI 요원
2: 에밀리 블런트 근데 FBI 요원이에요. 와. 민간인이 아니고
0: 어떻게 이런 설정을
2: 저는 했을까? 처음에 그 멕시코 들어가자마자 총격전 한번 벌어지잖아요.
1: 네네네네.
2: 그 차 안에서 거기서부터 전 이미 반했거든요. 거기 아니 그 단순한 아주 단순한 총격신인데 그걸 그 뭐랄까 설명이 다 돼요 거기서.
1: 그렇습니다.
2: 내가 여기서 지금부터 무엇을 할 어떤 짓을 벌일 것인지에 대한 관계에 대한 설명이 끝나버려요.
1: 그리고 멕시코를 딱 들어가는 곳에서
2: 그
1: 시신들이 매달려 있는 장면들.
2: 네. 네.
1: 그리고 돌아 나올 때 그 총격전.
2: 네, 총격전까지. 그리고 그 연출이 와 드네벨로브는 진짜 미친 감독이구나. 네. 라는 걸 보여주는.
1: 정말 대단합니다.
2: 네, 정말
1: 꼭 보시길 추천드리고.
2: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순한 마약 범죄와의 전쟁을 다룬 영화다.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1: 네.
2: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1: 국가가 폭력을 무한정으로 쓸 수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개인이 있어요.
2: 네,
1: 이 자경단으로서의 어떤
2: 그렇습니다.
1: 그 델토르가
2: 이 컨설턴트가 된 여기서는 이제 알레한드로라는 역할로 나오는데 본인이 어떤 일을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0: 늘 보여주나요? 예. 네.
2: 그리고 결국에는 저는 마지막에 신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네. 라고 하면서 총구를 다
1: 그러니까요.
0: 예. 네. 그 대사 알아요.
1: 네.
2: 그게 여기서 네, 나온 대사예요. 네. 신을 만나러 갈 시간이야.
0: 네. 오, 그렇구나.
2: 거기 더구나 똑같은 어린 소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반드시 봐야 되는 영화입니다.
0: 네. 네,
2: 단순한 마약과의 전쟁을 다룬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0: 그 선배님이 말씀해 주신 국가가 폭력을 무기한으로 쓸 수 있으면 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래서 또 생각하게 되네요.
1: 아, 맞습니다.
0: 여기도.
1: 네.
2: 사실 그런 영화 너무나 많습니다.
0: 너무나
2: 그래서
0: 많죠.
2: 비극이 만들어지는.
0: 네.
2: 그러니까 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야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야
1: 네.
2: 또는 뭐 여러 가지 그 명분을
0: 네,
2: 가지고
0: 있죠. 그럼
2: 그건
0: 여러 가지
2: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1: 네.
2: 지금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0: 너희를 위한 거야. 약간
1: 네.
0: 이렇게
2: 국가를 그쵸? 위해서 국민을 네. 희생할 수 있어.
0: 네, 대를 이런, 위해서 네.
2: 이런 명분
0: 해야 돼.
1: 맞습니다.
0: 네. 이런 것.
1: 그것도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죠.
2: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 시카리오가 아마 음향상을 받았던 거예요, 백희 씨.
1: 그런 것 같습니다.
2: 제 기억이 네. 음향상을 받았던 걸로 나오는데
1: 네.
2: 영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 깔립니다. 네. 이 약간 북소리라고 해야 돼요. 뭐라고 둥둥둥둥둥.
1: 어, 굉장히 긴장감이 넘치고.
2: 근데 특히 이제 그 지하 통로를 찾아갈 네. 때 이 야간 투시경 쓰고 네. 장비 네. 챙기고 할 때
1: 압권입니다.
2: 그 네. 진짜 압권입니다.
0: 이 음악이 없었으면 네. 또 장면에서 또 백미가 빠질 거예요.
2: 네.
1: 그렇죠. 실제 전투가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잘 안 네. 보여주는데 미치겠는
2: 네,
1: 거예요.
2: 네, 미치겠는 거예요, 진짜. 네. 그리고 이제 에밀리 블런트는 이때 장비를 챙기면서도 그 불안감 네. 있잖아요. 그 흔들리는 눈빛 그때
0: 그 연기로
2: 그리고 실제로 너무 무서워해요.
1: 네, 실제로
2: FBI 요원이지만 네. 너무 무서.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서 무슨 일을 벌일 것지를 알 것 같거든요.
1: 네.
2: 그래서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이 에밀리 블런트가 진짜.
1: 네.
2: 그래서 델토로가 그 얘기도 하잖아요. 알레한드로가 꼭 내 죽은 딸을 본 것 같다.
1: 네.
2: 이 눈동자를 보면 그 대사도
1: 맞아요.
2: 합니다.
1: 네.
2: 이 음악이 계속 깔리거든요.
0: 오, 네. 진짜 동굴 속에 예. 걸어가는 느낌이 예. 들어요.
2: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하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르네 벨르그 감독의 영화입니다.

0: 국가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는 영화. 네. 연평해전에 이어서 백희 씨가 가지고 온 영화는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될 차례인데요. 저는 이 영화가 인생 영화 안에 듭니다.
1: 네.
0: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정말 멋진 영화. 그러면서 감동적이고 그러면서 슬프면서 이 영화 진짜 어떡하지? 네. 라는 생각이 타인의 삶. 독일 2006년도 20년 전 독일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독일이 통일되기 전 5년 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전히 민간인의 사찰이 그냥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시절에 비밀 경찰이에요. 국가의 이념이 곧 나의 이념이다. 라는 아주 그 뼛속까지
2: 스며들어
0: 체제에
2: 적응한
0: 체제에 적응한 비밀 경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친구의 소개로 연극을 보러 가거든요.
2: 네.
0: 근데 그 극작가 연출과 극작가인 그 작가를 보면서 이제 이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 작가가 아직은 유연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쨌든 감시가 필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반체제 인물은 아직까지는 아닌데 요주 인물인 것 같아. 그러니 네가 도청을 해. 그래서 아무도 없을 때 들어가서 벽에다가 이렇게 마치 내시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도청장치를 심습니다.
2: 네.
0: 그래서 감시를 시작해요. 근데 이 연극에 연출한 그 등장한 여주인공과 그 배우와 이 감독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1: 둘이 또 바로 안 보여줘요.
0: 네, 바로 안 보여줘요.
1: 있다가. 네,
0: 그러면서 둘이 지금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사이거든요. 예술을 너무나 사랑하는 두 사람이에요. 근데 비극이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이 반체제 인사들을 억압하는 그 수장을 한마디로 문화부 장관이 있어요.
2: 네.
0: 문화계 인사들을 감시하는 문화부 장관이 이 여배우를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랑도 아니죠. 농락 놀이개로.
2: 약간 희롱.
0: 희롱하고 그래서 차에 태워서 강제로 추행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2: 거죠.
0: 이 여배우는 그걸 다 견뎌요. 왜? 자신이 사랑하는 이 남자가 계속 일을 할 수 있으려면
2: 내가
0: 참아야 돼. 이걸로 내가 이 사람을 지키고 있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비밀 경찰 비슬러가 이제 정말 아픈 현실을 깨닫게 될 순간이 왔다 그러면서 이 문화부 장관의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즐러는 니네 이제 끝났어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 남자는 이걸 알면서도 여자를 안아줍니다. 왜? 이 여자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비즐러가 한번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건 뭐지?
2: 이런다고? 이러면서.
0: 그러니까 감시로 시작했잖아요.
1: 네.
0: 도청하면서 지금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보고서를 써서 다 내야 돼요. 뭐 몇 시 몇 분에 이 사람들이 선물을 풀어본 후 잠자리를 가진 뭐 이런 것까지 다 보고를 해요.
2: 네.
0: 그런데 감시를 하다가 이 두 사람 뭐지? 이 사람이 이 둘의 사랑은 뭐지?
2: 모르는 거죠.
0: 그러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그러다가 감시를 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동화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감시하러 이 사람들이 없을 때마다 집안을 들어가요. 들어가서 막 작품 같은 거를 막 검열할 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작품을 쓰고 있는지. 그러다 우연히 시집을 하나 가지고 와요.
2: 시집.
0: 근데 그 시집을 펼쳐보고 시를 읽는 순간 더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살아온 이 삶이 무엇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고 그러면서 앞부분에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취조하고 탄압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토하게 만드는
2: 유도심한다는
0: 그걸 막 잠을 안 재우면서
2: 고문도 하고
0: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한 여기서 한 40대 정도로 나오는 걸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온 이 나라의 체제에 순응하면서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시집을 보는 순간 진짜 많이 흔들려버립니다.
2: 약간 현타 온다고 하죠.
0: 그렇죠. 그러면서 감시에서 공감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를 대충 올립니다. 네. 지켜주고 싶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예. 오늘은 별 보고할 만한 내용이 없었음 해서 그냥 올리고 그러다가 이제 이 문화부 장관 이 사람들이 이 아무래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유화적인 일은 겉으로는 그렇긴 한데 사실은 이 내용들을 써가지고 서독으로 이렇게 넘기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공연을 할 수 있잖아요. 이 극작가가 계속 이 작업을 하는 이 원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2: 그쵸.
0: 이 원고를 문지방 아래 밑바닥 그 틈? 이렇게 다 드러내고 그 안에 숨겨요. 타자기하고. 왜냐하면 타자기는 그 약간의 지문 같은 역할을 그렇죠. 하잖아요. 이 타자기로 하면 이 사람을 추적할 수 있잖아요. 타자기도 몰래 들여오거든요. 타자기하고 원고를 그걸 숨기는데 이걸 그 숨기는 장면을 애인이 봐요. 들어오다 봅니다. 그래서 알고 있어요. 근데 데리고 이제 이 극작가도 요주의 인물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몇 명의 문인들과 같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자꾸 뭔가를 빼돌리는 것 같은 의심의 눈초리가 이제 생기기 있죠. 시작한 거죠. 근데 비즐러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크리스타 애인을 불러와서 취조할 때 힌트를 줍니다. 경찰이 언제쯤 가서 니네 집을 뒤질 거다.
2: 네, 다 알려주네요.
0: 알려줘요. 그러니
2: 이제 조심해라.
0: 조심해라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이걸 다 빼돌립니다. 아까 그 타자기하고 이걸 미리 다 빼돌려요.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타의 비극이 여기서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건 스포일러가 될까 여기까지만 얘기를 할게요.
2: 진짜 지금 얘기만 듣는데 긴장감이.
0: 근데 이 비즐러 이 역할을 한 올리비에는요. 미친 연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진짜 이제 대학에서도 대학 강의를 하는 걸로 시작하거든요. 이 강의를 받는 학생들한테 그 장면을 보여줘요. 취조하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나 한 시간만 자게 해달라고 막 취조받는 사람이 빌어요. 그래서 막 웁니다. 울어요. 거기서 그 강의에서 그 얘기를 해요. 진실을만을 얘기하는 사람은 막 분노한다. 내가 취조하면. 근데 뭔가를 숨기고 있는 자는 저렇게 징징 운다. 정말 무서운 인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2: 다 강의하는 있어요.
0: 강의하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취조하는지를 앞부분에서 보여줘요. 이 냉혈한이 체제를 위해서 무슨 짓을 하던 이 냉혈한 이 비밀 경찰이 어떻게 타인의 삶을 감시하면서 변화하는가를 보여줍니다.
2: 와 이거 약간 그런 거예요. 약간 우리가 OTT 프로그램 약간 드라마나 영화 보면서 변화해가는 그런 것도 생각이 나요. 타인의 삶을 보면서 나는 어때야 되나 생각을 하고 내 삶은 어땠나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약간 도청 하면서도 약간 옛날의 OTT가 아닌가 생각도 드네요.
0: 그러면서 정말. 이 사람이 쓴 아까 몰래 가져온 시집, 이 사람이 쓴 원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한 인간이 그러니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어떻게 인간이 변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이 예술을 사랑하는 이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이 아직 통일되지 않은 동독과 서독 특히 이 동독 아직도 민간인을 사찰하고 끔찍한 취조를 하고 탄압하고 있는 이 동독의 현실 안에서 이렇게 슬프고도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나 잔인한 장면이 아까 취조할 때 자만전 그거 말고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그 비극, 이 동독 아래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비극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요, 다 내 인생 영화야라고 손꼽을 정도로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2: 아카데미상도 받았네요.
0: 이 영화는 외부상? 마지막에 이 사람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까지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제가 이제 스포일러가 될까 봐 참아 이 멋진 대사를 할 수가 없는데 그 마지막 장면까지도 그 정말
2: 대사
0: 와 이렇게 감동을 주는
2: 마지막에 도장 꽉 찍고 가네요.
0: 여운을 길게 남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장면도 놓칠 수 없는 그리고 이 배우들의 멋진 연기까지 이 심지어 이 나쁜 이 문화부 장관까지도 이렇게 연기를 잘할 수 있나 진짜 정말 멋진 영화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세 번 봤는데요.
2: 네.
0: 볼 때마다 감동받는 영화 있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 영화는 정말 꼭 보시라. 정말 국가가 무엇인지
2: 네.
0: 생각하게 되는 그런 멋진 영화입니다.
1: 우리도 가끔씩 그런 거 얘기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음악이나 드라마를 북한 사람들이 본다.
0: 네.
1: 뭐 이런 얘기를
2: 네,
1: 좀
2: 듣죠.
1: 네. 듣는 걸 생각하면 문화의 힘이라는 건
2: 네, 대단하죠.
1: 다시 생각해볼 그런 의미가
0: 그리고 이제
1: 있는 것 같아요.
0: 우리한테도 윤동주 시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많은 이제 그 작가들이 있는데 여기 동독의 문인들이 그런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로 다 몰아가지고 네. 탄압받고 취조당하고 그 안에서 네. 고문당하다가 네. 죽기도 하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술의 혼을 끝내 포기하지 네, 않고 위해서. 지키려고요.
2: 처절하게 노력.
0: 그걸 막 서독으로까지 빼돌려가면서까지 했던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하고도 되게 이렇게 많이
1: 그렇죠.
0: 겹치면서 더 감동적인.
1: 그러니까
0: 예.
1: 우리는 근데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오히려
0: 예.
1: 예. 우리가 그 6.25 당시 때 북으로 넘어간
0: 네.
1: 분들이 굉장히
0: 네,
1: 많았고
0: 많이 있었죠.
1: 다시 돌아오거나 뭐 예를 들면 영화 감독도 있었죠. 네. 문인들도 있었죠.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올곧이 좀 받아들여줬을 네,
0: 그들의 어떤 열정과 네. 그 뜻을
2: 진심.
0: 그대로 좀 받아들일 수 없었나 하는 아쉬움도
1: 아쉬움
0: 있죠.
2: 네.
1: 네.
2: 있죠.
0: 이 타인의 삶 영화는 아마 보시면 울지 않더라도 정말
2: 마음이
0: 와,
2: 울리는.
0: 마음이 네. 마음에서 우는
2: 네.
0: 정말 훌륭한 영화입니다. 꼭 보시길
1: 네.
0: 강추드립니다. 음악도 아주 멋집니다. 이 음악도 아주 멋진데 정말 이 클래식 음악이 이렇게 쭉 흐르는데요.
1: 네.
0: 음악도 아주 멋져서 이 영화는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멋진 영화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한 국가란 무엇인가 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연평해전, 시카리오 암살자의 도시 그리고 타인의 삶까지 만나봤는데 우리가 어쨌든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하긴 하지만
2: 그럼요.
0: 국가는 과연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2: 네.
0: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1: 네. 타인의 삶 음악감독이
0: 네.
1: 잉글리시 페이션트
0: 맞습니다.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 음악 감독입니다.
1: 가브리엘
0: 네.
1: 네.
0: 그래서 이 그 네. 많은 음악 그 애호가들이 이 영화를 이렇게 같이 잉글리시 페이션트하고 같이 묶어서
1: 네, 네, 네.
0: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멋진 영화
2: 네.
0: 만날 수 있어서 행복했고요.
2: 네.
0: 다음 이 시간에도 멋진 영화 가지고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지영이었고요.
1: 저는 이백희였고요.
2: 강소리였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초록이 한층 더 짙어지는 6월의 저녁입니다. 우리는 저마다의 가슴 속에서 하나씩의 노래를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노래는 지나간 계절의 풍경을 데려오고요. 어떤 노래는 잊고 지낸 꿈의 무게를 다시 느끼게 하죠. 기타 한 대와 목소리 하나로 세상의 작고 소외된 곳을 비추는 음악, 그리고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속도로 걸어가는 이들의 이야기. 오늘 밤에는 마음을 나직하게 울리는 싱어송라이터의 숨결과 이야기들, 우리가 끝내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꿈의 궤적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전주에서 노래하며 사람을 만납니다. 노래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시간. 여기는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0: 언제부터 보이지 않던 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돌아서면 그지
1: 디플로도쿠스까지 이어서 듣고요. 전유동의 나는 그걸 사랑이라 불러 자주 안 쓰는 말이지만 이라는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네, 싱어송라이터 전유동과 함께하는 주간플리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싱어송라이터 전유동은요, 너무 가까이 있어서 돌보지 못하는 네, 그런 음악들을 여러분께 추구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5년부터 클라우즈 블록이라는 예명으로 대구와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초기에는 포크 기타와 목소리 위주의 소박하고 가내수공업적인 네, 어쿠스틱 음악을 주로 선보였는데요. 2020년부터 본명인 전유동으로 활동명을 바꾸고요. 인디 음악계 프로듀서인 단편선과 협업하면서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어서 들으실 스피리아라고 하는 곡은요. 작년이었죠. 제36회 유지아 음악경연대회 수상작입니다. 스피리아.

네, 전효동의 음악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로 방금도 들으셨던 스피리아라고 하는 노래로 유재하 음악 경연대 금상 그리고 동문회상까지 수상을 했네요. 음악적인 특징이 좀 있습니다. 상당히 그 자연주의, 네, 자연에서 얻는 영감들의 조금 탁월한 면모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금 듣고 계시는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그 새가 소재로 된 그런 곡들이 꽤 많습니다. 참새, 이끼, 무당벌레, 뻐꾸기, 뭐 이렇게 또 억새와 호수 등 자연물이나 동물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실제로 새 울음소리라거나 방금 전 노래에서 들렸던 자연스러운 그런 자연의 소리들이 음악에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연주의 싱어송라이터라고 평할만 할 것 같고요. 대학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했는데 이유가 노랫말을 더 잘 쓰고 싶어서였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의 가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

네, 새소리 가득한, 참새소리 가득한 예쁘고 귀여운 음악이었습니다. 연주곡이었고요. 실버건의 주간플리, 전유동의 호수를 띄워드리면서 마무리 지어야 될것 같아요. 전유동에 대한 간단한 설명들이 웹상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네, 정말 다양한 지역들을 오가면서 분주하게 바쁘게 활동하다가 단편선을 만나서 그냥 단순한 어쿠스틱 팝에서 뭐 포스트록, 인디팝, 록신스팝 등 다양한 장르의 특성이 녹아들고 있다는 평가가 이어집니다. 또 시인이기도 하고요. 에세이스트이기도 하고 콘텐츠 기획자가 모인 창작집단 얼룩의 일원이기도 하다고 하네요. 상당히 문학적인 또 자연주의적인 싱어송라이터였던 걸로 기억하겠습니다. 전유동의 호수 띄워드리고요. 실버건의 주간 플리 마무리하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싱어송라이터 김은총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돌아왔네요. 여러분과 함께 다정한 이야기들 좀 나누려고 오늘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그리고요 3, 4부에도 특별한 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FM93.5MHz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2시간 동안 함께 해볼 건데요. 앞에 실버건의 주간 플리 논스톱 뮤직 플레이로 전유동의 음악을 30분 동안 쉼없이 들었습니다. 야, 좀 묘하게 그 마음의 가장자리를 만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싱어송라이터 전유동 씨였습니다. 네. 2부는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난 5년 동안 해왔었던 프로젝트였죠. 바로 당신의 일주일 주간 김은총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꿈메달이라고 하는 곡을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께서도 요즘 좀 뜨거운 뭐 이렇게 관심사이실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요즘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네. 예, 제가 과거에 올림픽 기간에 썼던 곡입니다. 올림픽 기간에 썼던 곡이고요. 먼저 사연 낭독 해드리고 원곡도 이어서 들려 드려볼게요. 자,

0: 자신과의 싸움, 경쟁자 기록과의 싸움뿐만 아니라 코로나19와도 싸워야 하고 여기에 판정 논란도 넘어야 하는 상황이죠. 오죽하면 눈 뜨고 코베이징이란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작 선수들은 최선을 다하고 또 제 몫을 해내는 모습이 참 대견하기도 하고 순간순간 뭉클해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그런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메달색 메달 개수를 떠나서 인기 종목이든 비인기 종목이든 국가대표가 되고 올림픽 무대에서 경기를 치르고 시상대에 오르기까지 수많은 땀과 눈물을 흘렸을 선수들, 몸에 굳은 살이 박이고 가진 시련과 부담감의 무게를 감당했을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잘했고 잘하고 있고 잘할 거라는 격려와 응원의 마음을 정의를 통해서 전하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사를 낭독해 드릴게요. 꿈메달, 작사 작곡 김은총.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니야. 네 자신을 믿어. 어떤 위기 속에도, 그 어떤 장애물에도 넌 그 길을 가면 돼. 지금껏 해왔던 대로, 너의 그 모습 그대로 넌 그냥 그 꿈을 꾸면 돼.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모두 헛된 것이 아니야. 네 자신을 믿어.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아. 내가 응원하니까. 널 응원하니까. 전주에 가
1: 꿈메달 사연 낭독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썼었던 사연이었네요. 네, 꿈메달 그때 쓰던 날 기억을 해보면요. 일단 이 사연에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뭐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고 믿어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좀 뇌리에 계속 스쳐 있더라고요. 우리가 그 뭐 올림픽이라거나 월드컵이라거나 이런 곳에 이제 뭐 일반인 신분으로 뭐 이렇게 출전하거나 할 수는 없잖아요. 프로 선수들의 무대이고 정말 오랜 시간을 전력 투구한 선수들이 서는 꿈의 무대인데 거기서 와 1등을 하고 금메달을 따고 우승을 하고 하는 이런 경험들은 진짜 소수만이 누릴 수 있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꼭 메달을 따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지난했던 그 지난 과정들이 어쩌면 조금은 과소평가되고 조금은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향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결과를 내면 좋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어찌보면은 꽤 운도 많이 따라줘야 되고요. 그때그때 이 사연에 맞춰서 뭐 그 이렇게 뭐랄까 심판의 불합리한 판정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어쩌면 운의 한 영역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정말 4, 5년을 정말 그 한 무대를 위해서 전력 투구해왔었던 그 시간들이 어쩌면 그렇게 한 번의 게임, 한 번의 어찌보면 그 과정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다는 게 조금은 잔혹하고 냉혹하고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응원하고 싶은 마음을 뭐 전달하는 건 당연하지만 이 사연에 있었던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라는 말, 그냥 어떤 결과를 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네가 이제까지 해왔었던 것들이 너무 충분히 빛나는 일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노래를 썼고요. 제목은 금메달, 동메달, 은메달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꿈을 꾼 사람들한테 다 주고 싶은 메달 해서 꿈메달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부른 원곡 버전 여러분께 먼저 들려드릴게요.

0: 네, 꿈메달 원곡 버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야, 이 노래를 이 방송 덕분에 또 오랜만에 꺼내서 듣는데 이게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기도 하네요. 좀 제가 쓴 노래지만 이렇게 그 스스로 이렇게 가사를 읊조리고 되뇌이다 보면 스스로한테 좀 이렇게 선언하는 듯한 스스로한테 이렇게 주문을 거는 듯한 그런 기분을 받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들으니까 좀 뭔가 묘하게 위로가 되는 것 같다라고 자찬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꿈메달에 대한 이야기 담겨 있는 에세이도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1: 2022년 2월 15일 아침.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내 시선을 사로잡은 뭉클한 문자 사연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0032번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글에는 온갖 악조건 속에서도 빙판과 설원 위에서 온몸을 던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들을 향한 다정한 응원이 가득 담겨 있었다. 당시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장벽과 싸우고 있었고, 선수들은 마스크 속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과의 싸움, 그리고 기록과의 싸움을 이어가야 했다. 여기에 온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석연치 않은 판정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오죽하면 눈 뜨고 코베이징이라는 씁쓸한 신조어까지 유행하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그 억울하고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정작 선수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묵묵히 스케이트끈을 조여매고 눈발을 가르며 최선을 다해 제 몫을 해내고 있었다. 그 의연한 모습을 화면으로 지켜보며 사연자님은 순간순간 뭉클함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며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사연을 읽어내려 가는데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메달의 색깔이나 개수가 무슨 상관이랴. 비인기 종목이든 인기 종목이든 그 무대 위에 서기까지 선수들이 흘렸을 수많은 땀방울과 눈물의 무게를 생각했다. 국가대표라는 네 글자 뒤에 숨겨진 시련과 부담감, 그리고 몸 곳곳에 훈장처럼 박혀 있을 단단한 굳은 살의 가치를 떠올렸다. 그 고단한 여정을 묵묵히 버텨낸 모든 선수들에게 그저 잘했고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라는 따뜻한 격려를 전하고 싶다는 사연자님의 진심은 고스란히 나의 노래가 되었고, 그렇게 곡의 제목을 꿈메달로 지어 올렸다. 사실 올림픽 무대 위 선수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하고 눈물 짓던 그 순간, 내 안에서는 아주 오래된 기억의 파편 하나가 툭 하고 떠올랐다. 어릴 적에 나는 운동회를 지독하게도 싫어했다. 운동신경이 워낙 없었던 탓에 특히 달리기를 하면 늘 뒤에서 1, 2등을 다투기 일쑤였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나면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은 늘 상위권 아이들이 받는 거창한 상품 대신 초라한 공책 몇 권과 연필 몇 자루가 전부였다. 큰 상품을 큼지막하게 받아들고 환하게 웃는 친구들이 못내 부러웠지만 나는 도무지 달리기를 잘할 재간이 없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내가 달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했다. 마음속 한편으로는 늘 이기고 싶고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현실은 야속하기만 했다. 그러다 보니 내게 운동회란 그저 따분하고 지루한 고역의 연속일 뿐이었다. 급기야 점심시간이 되면 엄마가 싸온 도시락을 허겁지겁 까먹고는 빨리 집에 가자며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떼를 쓰는 일도 꽤 많았다. 그러나 내가 늘 꼴찌의 그늘에만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달리기 트랙 위에서는 한없이 작아졌지만 다행히도 내가 잘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바로 글을 쓰고 문장을 짓는 일이었다.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 중학교 1학년 국어 시간 선생님이 내주셨던 계작시 숙제가 그 시작이었다. 나는 이영기 시인의 낙화라는 시를 붙잡고 밤새 끙끙대며 나만의 언어로 고쳤었다. 다음 날내 글을 보신 국어 선생님은 교실이 떠나가거라 큰 칭찬을 해주셨다. 어린 마음에 제법 그럴듯하게 시의 꼴을 갖추었던 모양이다. 아마도 그 순간이 내가 처음으로 시라는 존재를 가장 가깝고 다정하게 만난 떨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때 이후로 나는 달리기 트랙 대신 백일장 대회라는 새로운 무대에 나가기 시작했다. 신기하게도 대회를 나갈 때마다 내 이름이 적힌 상장을 받아들 수 있었다. 비록 매번 압도적인 1등은 아닐지라도 내가 꾹꾹 눌러 쓴 글들은 언제나 내 주변을 잔잔하고 은은한 향기로 가득 채워주었다. 순위와 초단위의 기록이 칼날처럼 정해져 있는 체육의 세계와 달리 문학이라는 드넓은 품 안에서 나는 비로소 숨을 쉬며 깊은 편안함을 느꼈다. 가끔은 그런 엉뚱한 상상을 해본다. 만약 내가 저 올림픽 무대의 선수들처럼 밤낮 없이 뼈를 깎는 노력을 글쓰기에 쏟아부었다면 어땠을까? 지금쯤 이름난 시인이나 대단한 작가가 되어 있었을까? 하지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싱어송라이터라는 길 역시 멜로디 위에 노랫말을 적어내는 작사의 일이 문학의 그것과 그리 다르지 않으니 결국 나는 내 자리로 잘 찾아온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청취자의 사연을 가만히 다듬고 어울리는 통기타 멜로디를 붙이며 곡을 완성해 나가는 일련의 모든 과정이 내게는 한 편의 시를 고쳐 쓰는 일과 같고 때로는 끝이 보이지 않는 마라톤을 묵묵히 달리는 일과 비슷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이번 곡의 제목을 꿈메달로 지은 건 역시 시상대의 등수와 상관없이 오직 자신의 꿈을 향해 달리는 열정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순위를 매길 수 없는 고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기타를 쥐고 노랫말을 적어내려가며 나는 이 노래가 단순히 승리한 이들만을 위한 찬가가 되지 않기를 바랬다.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선 이들의 메달 색깔에만 환호하곤 한다. 하지만 인디 뮤지션으로서 나와 내 음악이 주목해야 할 곳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평범하고도 위대한 노력의 서사라고 생각한다. 순간순간 최선을 다했다면, 후회하지 않는다면 성공과 실패, 메달 색과 상관없이 넌 그 자체로 빛나. 가사 속에 이 조절을 꾹꾹 눌러 담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다. 결과가 어떠하든, 세상의 잣대가 어떠하든 자신이 선택한 길을 향해 모든 것을 쏟아부은 인간의 모습은 그 자체로 이미 완벽한 메달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흘린 땀과 눈물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 어떤 위기와 장애물 속에서도 그저 각자의 모습 그대로 꿈을 꾸면 된다는 위로를 건네고 싶었다. 사실 이 노래는 비단 올림픽 무대에선 국가대표 선수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다. 매일 아침 무거운 몸을 이끌고 만원 버스에 오르는 청년들, 텅 빈 가게 문을 열어젖히며 한숨을 삼키는 소상공인들, 저마다의 인생이라는 차가운 빙판 위에서 넘어지고 깨지면서도 다시 일어나 한 발을 내딛는 이 땅의 모든 평범한 시민들이 곧 주인공이자 삶이라는 무대의 국가대표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이 지역에서 인디 뮤지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지 벌써 15년이 난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여전히 주변에 고마운 이들은 때때로 내가 언젠가는 공중파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오는 유명 인사가 되기를 기원하며 힘찬 응원을 건네곤 한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때로는 그 순수한 응원이 못내 달갑지 않고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때가 있다. 유명해져야만 성공한 것이라는 그 당연한 전제 속에서 지금 이 지역에서 묵묵히 내 음악을 하며 살아가는 현재의 나의 삶과 가치가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묘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어쩌면 음악계라는 곳도 시상대 위에 순위만을 기억하는 올림픽 선수들의 가혹한 운명과 크게 다르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언제나 맨 앞줄을 서서 달려나가는 소수의 이들만이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고 나와 같은 지역의 수많은 무명 가수들은 어쩌면 이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서러움과 소외감을 당연하게 감내해야 하는 것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현실이다. 하지만 장기자랑처럼 나를 화려하게 뽐내고 싶어서 시작했건 혹은 그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음악을 시작했건 결국 우리가 진심으로 만든 음악은 세상 그 누군가의 마음에는 기어이 가닿을 거라고 믿는다. 그리고 그 경이로운 기적은 언제나 나라는 가장 가까운 청자로부터 시작하기 마련이다. 타인을 위로하기 전에 일단 거친 세상에 다치고 지친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하는 것. 나는 그렇게 나를 위로하고 나아가 이 세상을 다정하게 위로하는 음악을 꿈꾼다. 그 위로의 가치는 결코 반짝이는 금메달의 색깔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다.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세상을 돌고 돌아 단 한 사람의 외로운 영혼에게 온전히 닿을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음악의 존재 이유는 충분하다. 세상이 아무리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라고 차갑게 욕할지라도 결승선까지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모든 선수의 혼신을 다한 여정은 그 자체로 눈부시게 아름답다. 나 역시 여전히 지역의 작은 무명 가수일지라도 내 노래를 들어줄 단 한 사람이 있고 내게 주어진 소박한 무대가 이어지는 한 내 인생의 트랙을 끝까지 완주하고 싶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노력하고 싶다. 그것은 결코 누군가를 앞서거나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매일매일 마주하는 내 안의 한계를 스스로 뛰어넘고 싶기 때문이다. 감사하게도 이 곡을 무대 위에서 부를 때면 객석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분들이 후렴구인 잘해왔어,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낼 거라 믿어 라는 소절을 함께 따라 부르며 위안을 얻곤 한다. 화려한 기계음 대신 소박한 통기타 한 대에 얹어낸 다정한 목소리가 서로의 장벽을 허물고 대화의 광장을 만들어내는 순간 창작자로서 커다란 용기를 얻는다. 음악이 세상의 불합리한 판정을 당장 한순간에 뒤집지는 못할지라도 또 여전히 불합리한 판정이 계속될지라도 지친 이들의 곁에서 다정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격려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다고 믿는다. 0032번 청취자님의 사연이 노래가 되어 울려 퍼졌듯 올림픽 같은 큰 무대에서 겪는 수많은 시련들 역시 그 자체로 값진 도전이다. 그러니 우리 서로를 향한 따뜻한 응원의 말을 서로에게 끊임없이 전했으면 좋겠다. 마치 격려 올림픽, 응원 올림픽이라도 열린 것처럼 말이다. 그러니 오늘 밤 세상이라는 거대한 경기장 위에서 저마다의 무게를 견디며 고단한 하루를 마친 당신에게 이 노래를 빌려 가만히 속삭여주고 싶다. 1등이 아니어도, 메달을 따지 못해도 당신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는 그 자체로 가장 눈부시게 빛나는 존재라고.
0: 네, 꿈메달 에세이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꿈메달이라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도 여러분 쉽게 또 이해하실 수 있으셨겠고요. 또 제 어릴 적 운동회를 지독하게 싫어했었던 뭔가 경쟁하는 것들이 왜 이렇게 그렇게 힘들고 벅차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늘 저도 이기고 싶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늘 뭐랄까 사람들을 이겨야만 뭔가 인정받는 그런 시대의 흐름이 어릴 적부터 있었다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은 그 고달파지기도 하고 슬퍼지기도 하더라고요. 좀 서로의 그 방향성을 서로의 방향을 향해 이제 뛰면 각자 모두 자기 인생에서 1등이 될 수 있다는 말처럼 모두가 자기 인생에서 주인공이니까 자신만이 딸 수 있는 꿈을 향한 메달, 꿈메달을 다 목에 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일상 속에서 뭐 제가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생이 뭐 실패했다거나 부질없다거나 하지 않잖아요. 저마다의 또 의미가 있고 만나는 사람들한테도 에너지를 주는 존재 또는 작은 미소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일상을 비추고 밝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들이니까요. 각자의 존재들을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꿈메달 들려드리고요. 3, 4부 코너로 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0: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1: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 3, 4부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리얼 서칭쇼 수상한 초대석. 오늘의 게스트는요, 바로 인앤아웃 카페 대표이시자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분 정말 이름만으로도 너무 강렬한 존재감을 자랑하시죠. 그보다 더 뜨거운 음악적 열정과 위트로 우리 전주 평화동 골목을 환하게 밝히고 계신 분이신데요. 특히나 저는 싱어송라이터로서 고향의 향수를 노래하는 면모에 되게 담뿍 반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라디오에서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더 반갑습니다.
2: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인사를 드려야 될 지가 10년 정도 네. 됐는데 네. 처음 이렇게 가까운 데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1: 그러니까요. 네. 제가 화면 같은 건 전화를 드릴 테니까요. 화면 보시면서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네. 보시면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이쪽입니까?
1: 네, 이쪽. 저쪽입니다.
2: 이쪽.
1: 네. 저기 보시면 됩니다.
2: 네네. 반갑습니다. 전주 평화동에서 카페하고 기타하고 운영하면서 또 지역 행사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정일입니다. 예. 네. 야, 이렇게 또, 와. 아무튼 방송이라는 것은 막 편하게 왔는데 또 딱 앉으니까 조금 떨리는군요.
1: 떨리시나요? 네. 그래도 저랑 이제 편안하게 대화하신다고 네. 차담해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네.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또 뵙게 돼가지고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것들도 준비도 되어 있지만 네. 저희 수상한 초대석은 정말 수상합니다.
2: 아, 정말.
1: 네, 바로 리얼 서칭 쇼라고 해가지고 요즘 AI 검색을 통해서 네. 먼저 그 대화의 포문을 여는 그런 코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전주에서 활동하시는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에 대해서 알려줘라고 이렇게 검색을 할 겁니다. 네, 해볼게요. 네. 아, 이때 많이 떨려 하시더라고요.
2: 그니까요. 네.
1: 이게 맞는 정보가 나올 때도 있고, 이게 정보가 이게 정확하지 않을 때도
2: 있고. 안 나올 것 같은데요.
1: 네. 한번 보겠습니다. 나왔습니다. 자. 그에 대한 흥미로운 이력으로 잘 알려진 분입니다. 독특한 이름과 화제의 라떼. 그리고 다음인데요. 자, 우와. 북한의 전 국방위원장님과 동명이인인 것으로도 눈길을 끌었지만 네. 가장 화제가 되었던 것은 2018년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개발했던 이니은이 라떼였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포옹하는 모습을 라떼아트 프린팅으로 선보여서 국내외 언론에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고 하네요.
2: 와, 그게 나오네요.
1: 네, 이런 일이 있었죠.
2: 몰랐네.
1: 네, 저도 얼핏 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당시에 진짜 되게 신박했거든요. 전국 방송에 나오셨었죠.
2: 그게 네. 그 영국 로이터 통신까지 나온 게 있어요. 정말 이렇게 신기한 게 뭐냐면 네. 처음에 그 친구가 그 얼굴 그린 라떼 기계를 네. 제가 커피숍을 하니까 네. 딱 톡으로 보내왔는데 네. 그때는 그냥 기계도 너무 비쌀 것 같고 너무 막 쇼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아예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좀 매출이 저조하니까 이 기계 한번 사보자 해가지고 좀 거액을 들여서 샀죠. 네. 근데 이제 딱 그걸 사놓으면 뭔가 막 느낌이 팍 와야 되는데 네. 반응이 없는 거예요.
1: 처음에
2: 신기하기만 해도
1: 신기하기만
2: 매출에 큰 반응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마음을 좀 비우자 하고 네. 남북 정상회담 때 그 그림을 네. 그려서 그냥
1: 포옹하는 사진.
2: 네. 그 SNS에 네. 제가 이제 이름이 김정일이니까. 네. 제 아들 대견하죠. 이제 김정인 대견하죠. 그렇게 해서 그냥 편하게 울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전북일보에서 딱
1: 연락이 왔고
2: 말해도 되죠.
1: 네, 말씀하시면 네. 됩니다.
2: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취재하고 싶다 그래서 그냥 그때도 가볍게 그냥 생각했죠. 네. 취재해 가시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중앙일보 이렇게 막 중요한 방송에서 오더니 네. 이제 전국 방송 TV 방송에서 PD들이 가게로 촬영을 오는 거예요. 네.
1: 서로 취재하려고.
2: 그게 이제 하나 화제가 되니까. 그래서 계속 2018년도는 4월 달부터 해가지고 12월 연말까지 거의 매달 하다가 나중에는 한 10월인가 로이터 통신이라고 전화하고 저는 장난 전화하는 줄 알고 네네. 영국 로이터 통신에 네. 한국 기자분이 오셔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나왔어요.
1: 그러니까.
2: 정말 얼떨결에.
1: 여러분, 영국의 뉴스 로이터 통신 들어가시면 우리 지금. 제 앞에 앉아 계시는 김정일 선생님의 이니은이 라떼를 맞습니다. 보일 수 있습니다. 네. 야, 이것도 참 기가 막혀요. 어쩌면은 그것도 그렇게 화제성을 그 의도하셨어요?
2: 뭐 아니, 생각
1: 기대하지
2: 전혀
1: 못하신 거죠?
2: 네, 그냥 저는
1: 그랬는데, 네. 야, 이게 참 대단하십니다. 자, 노래를 그렇게 알릴 수 있다면 저는 얼마나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2: 맞아요.
1: 자, 그 다음 이어서 정보가 이제 본업에 대한 이야기 나오네요. 네. 싱어송라이터이자 음악학원 원장님이시라고 하는데요. 아. 오, 여기도 참 이 스토리가 좀 있어요. 10년간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고 카페를 차린 뒤 음악에 대한 열정을 본격적으로 펼치고 계신 분입니다. 아, 카페 바로 옆에서 정식 음악학원을 함께 운영하고 계시면서 직장인과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기타를 가르치고 계신데요. 아, 스스로를 뮤지션에 더 가깝다고 여길 만큼 음악에 애정이 깊으시고 버스킹 활동도 활발히 지역 무대 활동도 활발히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오, 음반 발매 이력도 잡혀 있어요. 고향인 전북 진안이 고향이세요? 고향인 전북 진안의 향수와 추억을 담은 자작곡들을 모아서 정규 음반을 발표하기도 했고요. 타이틀곡인 내 사랑 고구마를 비롯해서 70, 80년대 진안 읍내의 풍경과 기억을 위트있게 정겹게 담아낸 곡들이 수록되어 있다고 하네요.
2: 그게 AI 나오는
1: 네,
2: 거예요?
1: 네, 검색 그대로 제가 낭독했습니다.
2: 와, 이런 걸 어떻게 나오는가?
1: 그대로
2: 정말 궁금한데. 네.
1: 심지어 네. 그 카페 이름부터 네. 위치까지 다 우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아하.
2: 이야, 신기하고. 있죠.
1: 정말 신기하시죠?
2: 약간 무섭기도 네. 하고.
1: 약간 무섭기도 하시고. 네. 네. 이렇게 정보가. 우리 예전에, 전 어릴 적에 시골에 살아가지고요. 네. 그때 핸드폰 없고 그럴 때 친구 그 집에 전화하려면 친구 아버지 존함을 외워가지고. 막 이렇게 떠듬떠듬 해가지고, 응, 그래, 보자, 가만 보자. 은총이한테 전화해야 되니까 아버지 존함이 이렇게 되지. 맞아, 찾아서 맞아. 거기 은총이네 집 맞나요? 이렇게 해야 연결할 수 있었잖아요.
2: 근데 그런 세대시라고요?
1: 아, 저희 어릴 적에는 시골이어서 제가 약간 또래보다 10년에서 15년 이상 늦은 그런 문화를 경험했었어요.
2: 아,
1: 네, 와. 그래서 제가 귀농일기 같은 노래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게 제 이제 좀 독특한 지점인데 와.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어때요? 그 정확한 정보셨나요?
2: 예.
1: 틀린 정보가 없으셨나요?
2: 그러네요. 뭐 타이틀곡만 네. 빼고 사실은 타이틀곡이 네. 그 빗속에 깔따구라.
1: 아, 빗속에 깔따구.
2: 그건데 네. 또 거기에는 그렇게 나오네요.
1: 내 사랑 고구마라고 네. 일단
2: 뭐
1: 나왔는데
2: 타이틀이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뭐 몇 곡 아니니까.
1: 그러니까요. 처음 데뷔하신 곡이 빗속에 깔따구 그 언제나 청춘에 들어있는
2: 그렇죠.
1: 그 네. 그거에 내 사랑 고구마도
2: 있죠.
1: 각설이 네. 타령 들어있는
2: 그렇죠.
1: 네네. 네. 기억합니다. 야. 네. 요 앨범이 또 그 저희 멤버랑 네. 멤버가 좀 도와줬다는 걸 제가 듣고
2: 우리
1: 있었습니다.
2: 저기 박경재 씨 없었으면 저는 진짜 그 안고 없는 찐빵입니다.
1: 저도 그런데
2: 오늘 같이 왔으면 네. 더 좋은데.
1: 아, 그러세요?
2: 아니죠. 우리 또 네. 박경재님은 또 우리 실버가님 없으면 또 안고 없는 찐빵.
1: 서로 뭐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야. 이 이야기들이 좀 있습니다. 보니까 예, 예. 와, 이 음악을 원래 좋아하셨어요?
2: 음악은 그냥 네. 어렸을 때부터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면 매일 그냥 계속 노래했던 것 같아요.
1: 굳이 화장실에서요?
2: 그때 네. 가장 편안한이기 때문에
1: 독립적인 공간
2: 그렇죠. 그래서 네. 어렸을 때 화장실에 가서 조용하면 문 열어보라고 정일이 노래들이 안 들린다고 그 정도로 어디 가나 그냥 뭐 이제 자라고 못 오고를 떠나서 어느 단체 있는 데 가면 정일이 노래 이런 게 아예 그냥 뭐 4살, 5살 때부터 기억이 있어요. 제가 기억에 네네네. 아빠가 그 제가 4살 때인가 그 입원해 계셨는데
1: 네.
2: 그때 노래도 기억해요. 남진 씨의 님과 함께라는 노래를
1: 네네.
2: 제가 그 저 푸른 초원에 막 복도 네. 다니면서 그런 노래를 하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1: 그렇죠. 와. 네. 그러면 4-5살 때부터 사실상 가수의 길을
2: 그러니까 네. 아이고 참
1: 그러니까요. 진짜. 그렇게 가수의 길을 걸으셨던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들면서 좀 재미있습니다. 아니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들한테 그 노래로 즐거움을 준다는 행위
2: 맞아요.
1: 자체가
2: 그렇죠.
1: 예, 그런 경험과 기억이 네. 어쩌면은 그 지금 이렇게 음악을 사랑하시는 그 결의 시작이었다고 네. 생각하니까
2: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시작인 것 같아요. 뭐 뽐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네네. 그냥 뭐 내가 좋아서 하는 그런
1: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또 앞에 또 언제나 청춘 그 데뷔하셨던 앨범의 수록곡 중에 한 곡을 먼저 들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떤 곡 들어볼까요?
2: 타이틀곡 빗속에 타이틀곡이죠? 깔따구.
1: 좋습니다. 빗속에 깔따구 먼저 네. 듣고 오겠습니다. 아, 빗소리 들려요.

0: 야, 웃음소리까지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곡이었습니다. 아, 이 노래 좀 자랑도 좀 소개도 좀 해주시죠.
1: 이 노래는 네. 사실 이제 음반을 나오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고 하면 좋은데 그 2020년부터 싱어게인 원 네. 했었는데 그때는 이렇게 뭐 제가 잘못 이해했어요. 음반 있어야 되는데 자작곡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이제 1차부터 떨어지니까 자세히 보니까 싱글이더라도 한 곡이더라도 음반이 있어야 된다 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생각해오잖아요. 곡도 써오고 근데 그쵸. 막 다음날 들으면 창피하고 그런데 이상한 계절에 박경재님이 네. 제가 그 의뢰를 했죠. 네. 경재야 이렇게 형 음반 내고 싶은데 네. 아 형 근데 자신감을 막 줬어요. 이 노래 같지도 않고 창피하다. 근데 형 아니에요. 일단 만들어서 계속 불러서 자신감을 가지세요. 노래 좋아요. 막 그렇게 힘을 줘서 했는데 네. 이 곡은 제가 이제 통기타 그 동아리 카톡방에 어떤 분이 영상을 딱 보내주셨는데 네. 비 오는 날 막 철길 위에 뭔 영상이지? 십몇 분인데 계속 비 오는 것만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소나기 사이에 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살이 깔따구가 십몇 분 동안 막 있는 영상이 이걸 왜 보냈지?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때 코로나 때거든요. 근데 네. 약간 뭔가 미묘한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렇게 깔따구들도 십몇 분 동안 이렇게 비 오는데 자기들끼리 막 모여 있는데 우리 인간은 뭘까 막 이런 생각 들면서 네. 통기타 그냥 뭐 세 개 코드 들고 이제 블루스 코드로 막 하고 네. 있는데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 빗속에 깔때가지고 또 그 동기 그분들한테 노래 어때 그때 아 좋다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이제 빗속에 깔따구죠.
0: 그렇게 만들어졌군요. 네. 그 곡에 대한 영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네. 일상 어찌보면 도처의 영감은 깔려 있는데 그거를 만나는 순간은 특별한 것 같아요.
1: 맞아요. 근데 네. 또 제가 좀 자기가 곡 만들면 좀 창피하잖아요.
0: 그렇죠. 처음 전 너무 창피했던 것 같아요.
1: 어색하고 창피한데 네. 이 곡을 또 막 경제 말대로 네. 막 공연 가서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자기가 뭐 현대자동차 노조 뭐 위원장인데 이걸 와서 불러줄 수 없겠냐. 저는 뭐 거창하게 말씀하시길래 네. 가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약간은 뿌듯하죠.
0: 용기가 나죠.
1: 네. 제 스스로는 막 좀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또 가만히 들으면 가사가 또 그렇게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0: 그러니까요. 예. 네. 또 보니까 희한한 게 중간에 네. 랩도 있었어요.
1: 아, 또 그 랩은, 음악이 좀 단순하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가르쳤던 기타 수강생이, 실용음악과로 가서 래퍼가 된다고 이제 했는데.
0: 아, 기타를 배웠는데 래퍼가 됐네요.
1: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그 친구한테도 래퍼들이, 기타 치면서는 래퍼들이 별로 없으니까, 동건아, 너는,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나름 이렇게 꿈 빌딩 시켜주면서 네. 했는데 그 친구한테 이제 부탁을 했죠. 이 중간에 좀 밋밋하니까 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또 가사를 대충 써주니까 또 멋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직접 또 랩하니까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발음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친구가 하니까 확실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동건이라고 네. 또 활동하고 있는 친구예요.
0: 네. 동건 씨도 네. 이 방송 들으면 좀 뿌듯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까 경재 씨도 뿌듯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서 보니까 그 동아리 선후배 관계셨더라고요.
1: 그렇죠. 네. 우리 박경재 씨는 몇 년 후배야. 아무튼 그 후배인데 저한테는 멘토예요, 진짜. 저는 어디 가서도 네. 한참 막둥이 동생이지만 네. 나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인앤아웃이라는 카페와 학원 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일으켜준 내 앨범을 첫 앨범을 내는데 용기를 불어일으켜준 정말 형 같은 멘토 같은 후배다. 네. 그래서 너무 항상 감사하죠.
0: 그러니까요. 네. 아, 뭐, 경재 씨 이 방송 들으면 어떨지. 일단, 네, 방송 꼭 들으라고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1: 근데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항상 미안하죠. 왜 미안하죠? 많이 못 해주니까.
0: 아, 네. 아닙니다.
1: 매달, 그냥 매월, 아니, 매월이라네. 방문하면 그냥 피자는 항상. 네, 경재야, 뭐 먹고 싶어?
0: 인앤아웃 카페가 또 피자가 또 맛집이라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깨알 카페에 피자 홍보까지 나무지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빗속에 깔따고 이렇게 들으면서 또 그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앨범 이야기도 이제 자연스럽게 흘러갈 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예, 예.
0: 5살, 6살 무렵에 그, 꼬마 아이가.
1: 그렇죠.
0: 21년에 첫 그 앨범을 통해서 데뷔를 한 겁니다.
1: 그렇죠.
0: 그러면 정말 많은 시간이 갭 차이가 있잖아요. 그 사이에.
1: 맞죠.
0: 네. 그 지난 이야기들부터 이제 좀 파헤쳐 갔으면 좋겠는데요.
1: 그렇죠.
0: 네. 그럼 음악을 좋아하셨던 그 유년 시절과 그 학창 시절의 경험, 기억들이 있으신가요?
1: 이제 항상 음악, 노래는 그냥 생활화해서 했고, 네. 고등, 중학교 2학년 때, 네. 이제 2년이 형이 그 기타를 혼자 음악 시간에 기타 배운다고 해요. 기타를 치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그때 그 네 개 코드 딱 배워가지고 네. 그것만 형이 배우 가르쳐 줬고 그 뒤로 제가 옛날에는 가요책 보면 밑에 코드표 나오잖아요.
0: 나와 있죠.
1: 그걸로 계속 거의 매일 그냥 틈만 나면 계속 기타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숙 치르는데 친척 집에서 하숙 네. 치르는데 어떻게 소리가 나중에 계속 들으니까 정일이 기타 소리가 더 좋은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기타를 잡으면서. 어딘지 애들끼리 놀 추석 때 막 네. 모일 때 기타 치고 소풍 가면 기타 치고 수학여행 가면 기타 치고 노래 부르는 게 그냥 아유 일상이 돼버렸죠.
0: 아.
1: 그래서 대학교를 갔는데
0: 네.
1: 공부를 나름 잘 했었는데
0: 네.
1: 대학교 딱 가면서 통기타 서클이라고
0: 노모스
1: 그렇죠.
0: 네네네.
1: 그게 들어가려다가 옆에 동네 형이 야만이라는 그룹 사운드 너 일로 와.
0: 네. 노모스에 가려다가 그렇죠. 야망으로 끌려간 케이스시구나.
1: 맞습니다. 너 기타 어렸을 때 잘했지? 이러면서 네. 여기서 해 형하고. 네. 그래서 야망이라는 그룹 사운드를 하게 됐는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통기타 네. 서클보다 뭔가 밴드를 시작했다는 게 네. 너무 지금.
0: 그럼 야망의 거의 메인 보컬이셨나요?
1: 그렇죠. 저희는 4인조였었어요.
0: 네.
1: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고 그다음 베이스,
0: 그다음에 베이스,
1: 드럼,
0: 키보드.
1: 키보드
0: 4인 셋으로. 네. 네. 스스로 기타 치고 노래하시니까. 네. 그 공연도 너무 궁금하네요. 볼 수 있으면 너무 좋았겠지만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료는 많지 않으시죠?
1: 아,
0: 네.
1: 예.
0: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저는 이제 그 경제랑 처음 만나서 대학에서 공연했었던 그런 영상들이 간혹 몇 개 남아 있긴 해요. 그거 볼 때마다 감회가 되게 새롭고 그 시작이 더 풋풋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어쩌면은 그 음악이 좋아서 공부도 고잘 해오셨다가도 거기서 이제 음악 활동을 같이 하면서 학창 시절을 보내신 거잖아요. 대학 시절을.
1: 대학교 1학년 때부터는 계속 그냥 뭐 공부는 아예 놨고 계속 음악만 했던 것
0: 그러면
1: 같아요.
0: 그러면 진정한 그 경재 씨의 선배님이 맞으시네요.
1: 공부는 안 하시네요.
0: 야망은 약간 그렇게 흘러가나? 아무튼 제가 경재 씨를 만났을 때 경재 씨가 이제 과학고 출신이었는데 무려.
1: 네, 맞아요. 맞아요.
0: 네, 야망 선배님들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 밟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러면 이제 그 뭐 대학가요제가 또 그때는 또 인기 많은 시절 아닌가요?
1: 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지금 좀 후회되는 게 네. 그때는 정말 이렇게 겉멋이라고 하잖아요. 겉멋만 들었던 것 같아요.
0: 그리고 뭔가 어떤 점에서 그렇게 생각하세요?
1: 왜냐하면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실력보다도 이렇게 막 외모에 신경 써서 막 그런 멋있으려고 보이는 것들 아니면 뭔가 아까 그거는 좀 실 뭐죠 그 작사 작곡을 뭔가 지식 없이 하니까. 시도를 못했던 거죠.
0: 그러니까
1: 그게 너무 후회되더라고요.
0: 네.
1: 대학교 때 좀 음악에 더 나름 공부를 네. 더 해서 대학까지도 나가보고 그래서 그 꿈을 못 이루니까 최근에 또 나이 먹어서 그런 경연대회 싱어게인 막 나가려고 하고
0: 네.
1: 항상 그게 남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 어찌 보면은 제가 음악을 좋아하다 보면 아 나 갑자기 음악만 하고 싶어. 나 가수가 될 거야. 이렇게 마음 먹는
1: 그렇죠.
0: 경우들이 많잖아요.
1: 그것도 큰 네. 용기가 필요한 것 같아요.
0: 그런 것 같아요.
1: 네.
0: 네. 그러면 그렇게 대학 시절을 4년을 보내셨겠죠?
1: 예.
0: 네. 보내시고 나서의 행보가 또 어떻게 전개되셨나요?
1: 근데 이제 그 스쿨 밴드 보면은 거의 1, 2학년 때 활동하고 군대에 가면 그때부터 또 거의 그때부터 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0: 네.
1: 아예 음악을 놓는 네. 경우가. 그래서 왜냐면 저도 군대 갔을 때 놓고 그다음에 제대에서도 이제 취업 준비하라고 놓고 하다가 취직하고도 처음엔 바쁘잖아요.
0: 네.
1: 그런데 30대 초반에 같은 또 우리 야망 출신의 선배님이
0: 네.
1: 슬슬 또 이제 오죠. 콜이
0: 네.
1: 우리 직장인 밴드 하자.
0: 아,
1: 그래서 30대부터 다시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안 놓고 계속 했던 것 같아요. 네, 중간에 텀이 한 있었죠. 한 네. 7, 8년이.
0: 네네네. 네. 어, 그러니까요. 어쩌면 그 어쩔 수 없이 그 사회의 그 흐름.
1: 그렇죠.
0: 네, 따라가고 이제 어쩌면 그 선택지가 더 많지 않았잖아요. 요즘은 그래도 뭔가, 그래, 뭐, 연애는 필수지만 결혼은 뭐, 어, 선택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니까요. 네. 음악에서도. 네. 그런데 그때는 뭔가 졸업하고 취직하고 결혼하고 하는 그런 어, 인생의 뭐 커리큘럼이 약간 정형화된 측면이 좀 있었잖아요.
1: 근데 제가 네. 이 시점에서 이제 괜히 또 앞에 계시다고 네.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두 분은 경제님하고 두 분은 네. 어떻게 보면 바로 시작한 케이스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0: 네, 그 저는 이제 학부 시절부터 이상한 계절이 있으니까요. 네.
1: 그게 너무 부럽고 저는 못했고 또 그때 당시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못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0: 어, 아 근데 또 그건 또 좀 뭔가 묘하게 그 시대 흐름이라거나 좀 뭔가
1: 아니요 시대 흐름
0: 그
1: 아니고
0: 운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1: 겸손하신 말씀이고 네. 그거는 제가 부끄러운 건 막 저한테 뭐 진정한 뮤지션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은 저는 부끄럽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네. 계속 음악 할 수 있는 뭔가 경제적인 그 문은 있겠죠. 그런 그렇죠. 거를 좀 이겨내면서 계속 지금까지 음악 어렸을 때부터 음악을 하신 분들이 주위에 또 있으시잖아요. 네. 이상한 계절 포함해서 네. 또 있잖아요.
0: 저도 사실은 저는 대학에서 20살 때 네. 시작한 케이스.
1: 그러니까요. 너무
0: 그러니까 어쩌면은 좀 그런 부분에서 저는 운이 좀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 그래서 지금도 뭐랄까 계속 노래는 하고 있는 딴따라 라이프인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어 그러면 또 이제 뭐 그 약간 네. 음악에 대한 그런 애정 같은 것들이 싹트게 된 그 어릴 적의 이야기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어, 지난해 이야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아, 것 같은데요. 전북 지난해.
1: 그렇죠. 이 노래도 네. 그 중에 있으니까.
0: 네. 어. 그 뭐 내 사랑 고구마라거나 각설이 타령이라거나 이 둘 두 곡 중에 하나를.
1: 이 각설이 타령인데 네.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음악을 하면 자기 곡이 있고 싶어해서 막 네. 작곡도 하잖아요. 그런데 밴드 할 때 그 네. 형님께서 야 우리도 그 다른 음악 응? 카피만 하지 말고 창작을 좀 하자. 오, 그래서 이제 나름
0: 직장인 밴드에서
1: 네. 저한테 네. 주제를 주어주니까 그러면 주제는 막 흔한 사랑 노래 막 흔한 거 네. 싫어서 뭔가 좀 특이한 걸 하는데 뭔 생각이 나지? 근데 네. 어렸을 때 시골에 사셨으니까 그, 네. 그 동네는 모르겠는데
0: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약간 거지라고잖아요.
0: 네.
1: 거지라고 표현이 네. 좀 그렇지만 거지라고 하는데 저희 동네에도 있었어요. 두 분이 그 더퍼리와 네. 제넴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소재로 뭔가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거지라는 단어를 쓰기 보니까 약간 각설이 그렇게 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실 네. 오래전에 네. 그래서 이제 밴드에서 형 노래 만들어왔어. 그러니까 또 딱 그러잖아요. 야, 그 뭔 노래와 비슷한 것 같은데?
0: No.
1: 힘 쭉
0: 아,
1: 빠지고.
0: 힘 쭉 빠지죠.
1: 아, 그러면 안 할 거야. 그리고 또 포기하고. 어. 그런데 이 노래를 이제 우리 아까 박경재님께서 형 노래 좋아.
0: 네.
1: 이제 희망을 줘서
0: 네 나오게 됐군요.
1: 만들게 됐죠.
0: 좋습니다. 네. 그러면 각설이 타령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듣고 오시죠.
1: 예, 예, 예. 네.

0: 네, 김정일님의 각설이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야, 재밌는데요? 앞부분 너무 웅장하고요.
1: 저는 이제 빗속에 타이 빗속에 깔딱으로 타이틀곡을 밀었는데 이제 같은 뮤지션 선후배님들은 네. 이 노래가 또 제일 좋다고.
0: 오, 네, 되게 참신하고요. 네. 소지 자체가 되게 신박한 그런 분위기가 네. 있었어요. 네. 네. 각설이 타령 듣고 오셨습니다. 아, 이, 그 두 분은 자기 이름으로 된 이 노래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 걸 아실까요? 모르시겠죠?
1: 그 덮어리 그분은 이제 물어봤어요. 네. 저희 작은 형이 아직도 지난해
0: 네, 살고 계시군요.
1: 근데 덮어리 두 분 다 돌아가셨죠.
0: 그렇죠. 돌아가셨죠.
1: 그 제네미 그분이 제남이에요. 이름이 네. 제남인데 어릴 때는 제네미 그렇죠, 제네미잖아요.
0: 그렇게 하죠.
1: 그분의 자손이 살고 계신데요. 근데 약간 가사 지금은 이제 개사에서 부르고 다니는데 네. 가사가 약간 생각하기 싫은 이걸 제가 잘못 넣은 것 같아. 이런 단어가 있고 그러니까 작은 형이 그러더라고. 이거 지난해서는 좀 약간 부르기가 그렇다. 그래서 이 노래를 잘 안 불렀었어요. 근데 좀 약간 긍정적인 단어로 바꾸고 네. 약간 타령을 빼서 이제 새로 싱글로 낼 계획이 있긴 있습니다.
0: 빠른 시일 내에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맞아요. 그 저도 이제 그 가사라는 게 되게 네. 어떤 부분에서는 그 순간을 기록하는 것도 의미는 있지만 그게 울려 퍼졌을 때
1: 맞습니다.
0: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네, 네. 되게 곤란할 그렇죠. 때가 있더라고요.
1: 곤란할 때가 있죠.
0: 예.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전주에 가면서 화려함은 없지만이었는데 아, 약간 화려하진 않지만 정도로 순화할 걸 뭐 이렇게 후회한 적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음악 이야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대한 막 그런 사랑 같은 것들, 애정 같은 것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네, 보니까요. 네. 뭐 내 사랑 고구마라고 한 노래가 또 좀 뭔가 찡한 사연을 담고 있을 것 같은데요.
1: 아, 이 곡은 네. 이것도 갑자기 나온 노래. 그 각설이 타령은 예를 들면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나왔던 노래지만 빗속에 깔다구와 내 사랑 고구마는 정말 보아 몇 분에 나온 노래네요. 이 내 사랑 고구마는 그 피아노 원장님 두 분이 저한테 여러분이 저한테 기타를 배운 적이 있는데
0: 네.
1: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분들이 꼭 올 때마다 뭐 아줌마들이니까 네. 뭘 싸우시잖아요. 고구마를 싸웠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0: 네네.
1: 제가 이제 고구마 좋아하기도 하는데 그 고구마가 너무 맛있어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우리 톡이 있잖아요.
0: 네.
1: 그 원장님 뭐 그 고구마 어디서 사요? 막 고구마 얘기를 하다가 다른 원장님이 이러다가 또 노래 나오겠네. 이 말을 했는데 네. 제가 그럼 노래 한번 써봐? 같이 나온 곡이.
0: 아, 그렇게 나오셨군요.
1: 그렇게 나온 거예요. 뭐 약간 그래서 약간 뉘앙스가 네. 그 장범준 씨의 뭐 벚꽃
0: 엔딩
1: 약간 이렇게 놀러 다니는 느낌 뭐 이렇게 드라이브하면서 좋은 신나는 분위기로 만들면 좋겠다.
0: 네.
1: 그렇게 만들어진 노래인데
0: 네.
1: 그 저희 예전에 같이 저랑 음악했던 그 누나가 그 이것은 저기 고구마 어디죠? 한평 고구마 어디죠? 지역에
0: 고구마는 뭐 워낙 여러 지역이 있어가지고요.
1: 그러니까 있는데 네. 거기 우리 공략을 하자. 그쪽에.
0: 여기 뭐 강원도 쪽일 것 같은데요.
1: 네. 시도는 못 해봤는데
0: 네.
1: 약간 그렇게 했는데 전혀 가사는 고구마 약간 상관없는 약간 눌루랄라다 놀루다 이런 느낌이에요.
0: 네. 네. 그렇게 치면은 라떼 노래도 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1: 그러니까. 제가 커피숍도 하고 있으니까
0: 네.
1: 사실은 있어요 지금.
0: 네. 로이터 라떼라거나
1: 좋네요. 로이터 라떼
0: 이런 느낌으로 좀 쓰셔야 되지 않을까.
1: 써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발표를 안 했지.
0: 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궁금해지네요. 네, 오늘은 본격 음악 방송을 추구하면서 네, 내 사랑 고구마도 이어서 듣고 와보겠습니다.
1: 예, 예.

0: 내 사랑 고구마에 대한 찬가였습니다. 고구마가 행복할 것 같아요. 이 노래 듣고 자란 고구마는 유독 달 것 같고.
1: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0: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이어서 그 언제나 청춘에 들어있는 곡들도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면 네. 그 음악을 부르는 노래하는 사람의 그 뭔가 영혼을 조금 느낄 수 있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간혹. 네. 근데 저는 우리 정혜선님께서 네. 상당히 가슴 속에 순수함을 간직한 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1: 아,
0: 어떻게 그래요?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생각하실 때.
1: 음흉한데.
0: 네. 그래도 나이
1: 네. 이렇게 먹고 또 순수하다는 말 들으니까 쑥스럽고.
0: 근데 일단 이렇게 기타 치고 노래하시고 네, 네. 지금 또 입으신 티 보이시죠? 본인 이름이 들어간 티세요. 그것만 봐도 저는 되게 순박한 동네 그 뭐랄까 같이 놀 뛰놀던 형님 만나는 그 기분이 들거든요.
1: 예. 네. 처음에는 그 앨범 제 자켓 네. 제 사진 직접을 네. 하고 다녔는데 그것도 이제 질리잖아요.
0: 네.
1: 그래서 이 제작해 주는 친구가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 캐릭터 우연히 봤는데 왠지 좀 이렇게 좋아가지고.
0: 끌리셨군요.
1: 그 친구가 인앤아웃도 넣어준 거예요. 이름도 넣어준 거고.
0: 네. 이런 티 입고 출연하신 분 없으셨거든요. 저희 방송에. 처음입니다.
1: 아이고, 쑥스러워. 네,
0: 그러시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웃고 떠들고 있지만, 네. 그 이면에는, 또 힘든 시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깃들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뭐랄까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지금의 삶을 선택하게 되신 어떤 맞습니다. 계기가 있으셨다고.
1: 음악을 하면 즐겁고 네.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장소가 제가 쓰러진 장소가 음악하면서 쓰러져가지고.
0: 오, 음악하면서요. 네,
1: 밴드 직장인 밴드 하고 있을 네. 때 여자 싱어 같이 둘이 하는데 여자 싱어가 혼자 하는 곡이 있는데 제가 네. 키보드를 치는.
0: 순간이셨군요.
1: 네, 순간이었는데 네. 갑자기 약간 어지러운 거예요.
0: 네.
1: 그러니까 편한 그런 클럽 공연이니까 네. 술도 한잔하고 네.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약간 취해서 어지러운 건데 계속 어지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빙빙 돌길래 한쪽이 가서 확 쓰러졌죠.
0: 네.
1: 공연 중에. 그래서 의사가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 뇌 쪽에 혈액이 막혀가지고 진짜 이렇게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적이다고 그래. 지금 현재
0: 네.
1: 이거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고더라고요. 지금도 경강검진을 한 번씩 찍어보는데 뇌세포가 네. 반절이 죽어 있어요. 근데 그 반절로 활동을 한다고더라고요.
0: 정말 큰일 날 뻔하셨네요.
1: 그렇죠. 그래서 한 6개월 재활하고 그때 이제 멤버들도 너 없으면 이제 어떻게 우리 밴드 어떻게 하냐. 근데 6개월 동안 재활해서 1년 후에 다시 또 그 밴드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한 14년 전이네요, 벌써.
0: 14년 전?
1: 네.
0: 야.
1: 그리고 그때 당시는, 와, 다 필요 없다. 이제 네. 이렇게 재밌게, 이제 앞으로는 돈도 뭐또 필요 없다. 음악만으로 재밌게 살자. 근데 이제 또 건강해지니까 또 몇 년 하니까 네. 다시 또 예전처럼 돌아오고
0: 또 우리 식솔들도 있고
1: 맞아.
0: 챙겨야 되고 가장으로서의 무게도 있으실 테고요. 네,
1: 네. 그때가 사실은 제일 힘들었죠. 그 뒤에도 이제 약간 경제적으로 힘들 때가 잠깐 있었는데
0: 네.
1: 제일 힘들었던 건 그때죠.
0: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1: 와이프가 제일 놀랐죠.
0: 그러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아, 돈 필요 없다. 아, 내가 행복과 나의 건강이 중요하다라는 걸 깨닫게 되셨는데 그러면서 지금의 삶을 선택하는 건 사실 또 좀 용기가 좀 필요하잖아요.
1: 그렇죠. 근데 그

0: 그때 당시
1: 그리고 되게 잘 나가시는 그 호텔리어
0: 아 그렇죠
1: 셨죠 네, 그렇게
0: 제가
1: 제가 알고 있는
0: 리조트에서 근무할 때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혼자 그때 직장 생활을 할 때니까 이제 가장들이 자기 책임이 있잖아요. 제가 죽을라도 살아나니까 나 없으면 우리 가족들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부업으로 시작한 게 와이프가 힘든 일 이렇게 요식업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게 돼서 또잘 되니까 근데 힘들고 편히 쉬어야겠다 했는데 다시 또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제 건강해지고 또 책임이 있고 또 와이프한테만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1: 그쵸.
0: 사업 크게 차려놓고 그러니까 또 다시 막 예전보다 어떻게 보면 또더 열심히 사는 계기가 됐어요. 예전보다도. 근데 이제 아직은 건강이 허락하니까 감사할 일이죠, 사실은.
1: 정말 감사한 일이죠. 네, 오늘 이렇게 대면하고,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 사건이네요. 그러면.
0: 은총 씨를 보게 될 줄이야.
1: 그러니까요.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뵐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요. 저도 제가 지금 최근 한 5년 전부터 뭔가 이렇게 번아웃처럼 이렇게 좀 이렇게 계속 곡을 쓰는 작업들을 계속 꾸준하게 해온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조금 소진되는 느낌도 사실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갑자기 의욕이 생기지 않고 평소에 잘하던 것도 그냥 하기가 싫고 막 재미가 없고 막 그래서 좀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음악하며 살아가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좀 스스로한테 되게 무너졌었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 조금씩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일상이 되게 소중하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뭔가 그래도 내일 난또 일어날 수 있고 내일 또 나한테 주어질 텐데 이런 생각들을 사실 하기 쉽잖아요. 우리 삶을 계속
0: 그쵸, 그쵸.
1: 하는 와중에. 근데 그렇게 쓰러지셨던 그 경험을 통해서 어쩌면은 아, 내 삶이 무한하진 않구나 라는 것들을 절감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 6개월의 재활이 말이 쉬워서 6개월이지 지난한 여정이셨을 텐데요.
0: 예를 들면 그 정도 뇌세포가 죽어오면
1: 네.
0: 그 이렇게 반신불수 되어야 정상이더라고요.
1: 그쵸. 반이
0: 흔히
1: 거의
0: 흔히.
1: 마비가 돼버리는.
0: 근데 이제 저는 그나마 다행히 약간 어지러워서 균형을 못 잡는 그런 게 왔어요. 그래서 계속 그 균형을 잡는 운동을 병원에서 계속 했죠. 근데 이제
1: 재활인 거네요.
0: 재활인 거죠. 재활 계속 하면서 근데 이제 평소보다 또못 먹으니까 지금보다도 더 말라가지고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다 정신력인 것 같아요. 정신력.
1: 정신력이요?
0: 그렇죠. 나는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이틀 동안 의식이 없어가지고 그렇고 있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지금 남들보다도 이렇게 걸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당시 이제
1: 밤?
0: 야망을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회장을 맡아서 선배님들 이렇게 오세요,
1: 예,
0: 오세요,
1: 모시는
0: 막
1: 초대도
0: 해야
1: 하시고,
0: 하잖아요, 전화를. 근데 우리 1년 선배를 모시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때는 뇌출혈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1: 야,
0: 저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형, 갈게. 하고 병원을 딱 갔는데 그 형이 저를 기다리려고 1층에 로비에 있다가 내가 오는 걸 보고 걸어오는데 이렇게 반지를 부수고 걸어오는데 내가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야. 그 형을 봐서 안타까워서 그러기도 하고 나는 최 형에 비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1: 감사하다.
0: 마음이 복합적으로 있으면서 와, 내가 이렇게 모르겠어요. 저는 아까 뭐 정신력으로 내가 막 해야겠다 그런 것보다도 어떻게 그때 당시는 제가 또 이렇게 성당 열심히 다니면서 종교생활을 할 때인가 주위에서는 또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늘의 뜻이다 그러는데 저는 막 그게 확 와닿지는 않았는데 정말 그런 게 있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됐어요. 저의 막 이게 노력보다도 지금 보면은 그 운명인 것 같아요. 그 운명이란 말을 좀잘안 쓰게 되는데 그게 운명인 것 같아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저를 아직까지 살려놓은 이유가 있겠죠. 네,
1: 이렇게 좋은 음악을 세상에 더 불러달라는 하늘의 뜻 아닐까요? 이니은이 라떼도 만들고 세상을 보듬어줘라. 맞아. 아, 이런. 네. 네. 좋습니다. 그러게요. 참 뭔가 제가 감히 그 공감을 100% 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저는 아직 겪어보지 못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지만 그래도 감사한 건 잘 극복해 주셔서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덕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언제나 청춘이라고 하는 이 앨범이 그래서 더 뭉클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여기 그 자켓 디자인도 검색해 보시면 보실 수 있거든요. 진짜 철없는 형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진짜 음악 하나로만 아, 나 폼생폼사 할 거야 이런 그런 느낌이 드는
0: 그게 그 스페인 네. 자유여행 가서
1: 아 스페인
0: 그
1: 여행
0: 스페인에서 가셔서. 버스킹 했을 때 그 네. 사진이고 저한테 또 인생의 큰 하나의 기억이 큰 기억이죠 스페인에서 네. 버스킹 한 게 그거를 기념 삼아서 그걸 넣습니다.
1: 네. 네. 그러니까 삶이 주어져 계속 주어져 있기 때문에 네, 네. 할 수 있었던 여행이니까.
0: 예, 그렇죠.
1: 앞으로 여행 많이 가셔야겠어요. 네, 이런 네. 멋진 사진 건져오시려면. 네, 좋습니다. 네, 뭐, 이 음악들도 뭐, 언제나 청춘에서 한 곡 더 남아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곡은 제가 정해놓은 곡이 있습니다. 정희 선생님 곡 중에요. 네, 아, 네 그 곡이죠. 예. 네. 아, 예, 네, 맞습니다. 그 곡인데요. 제가 지금 보면, 우리가 이 김정일 선생님의 음악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했을 때, 오, 야, 이거 70년대, 80년대, 또 90년대 음악 같아라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막 그런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공연 다니면서 박수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막 주목도 받으시면서 자기 또 정일 선생님의 또 팬분들이 또 뭐 어떤 그런 찬사 같은 것들도 전하셨을 것 같은데, 본인의 음악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저는 그 이게 기분이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닐 수도 있는데. 공연을 가면 방송에 나오거나 이렇게 공연을 가면 물론 이제 노래 잘한다는 소리도 듣겠지만 네. 노래 잘한다는 소리보다도 네. 너무 재밌다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그러면 노래는 별론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냥 부끄럽지만 제 입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즐거움을 이렇게 주위 분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편안함을 선사하는 그런 것이 좀 이렇게 장점이 아닐까. 그래서 버스킹을 가더라도 제가 혼자 지금 기억에 혼자 한 6시간 7시간은 버스킹이 있었어요.
1: 7시간 가는 줄
0: 모르고. 네네. 그 관객들과 그 전문용어로 턴다고 하잖아요. 네네네. 털면서 그냥 얘기 그냥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재밌어하고. 네. 내 스스로도 어떤 때는 제가 막 이렇게 편집하면서 제 영상 보면 제가 말하고도 제가 웃기기도 하고 그냥 주위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즐거워 하니까 그게 아까 말한 그 저의 네. 아직까지 살아남게 해준 소명이니까 주위를 네. 밝게 하라 네. 주위를 행복하게 하라 감히 좀 부끄럽지만 말씀드리면 네. 그런 좀 달란트가 있지 않나.
1: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느꼈거든요.
0: 아, 그래요?
1: 영상도 보면 유튜브 채널도 있으세요. 거기 600 몇 개가 되는 영상들을 계속 올려놓으셨고요. 자, 꾸준히 유튜브에서도 저보다도 더 부지런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또 오늘 또 한 수 또 배우는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 또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 예, 듣고 가면 좋겠습니다. 예, 예. 김정일님의 곡입니다. 네. 예.
0: 깊은 잠에서 깨어나 거울 속에 날

0: 말하리라.
1: 네. 아, 다시 살아갈 수 있으니 김정일님의 노래였습니다. 마지막에도 좀 뭔가 뭉클한 목소리로
2: 이 곡은 아까 제가 그 아프고 다시
1: 네,
2: 그런
1: 스스로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2: 그런 얘기를 좀 썼던
1: 담으셨는데요. 네. 이런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2: 아유.
1: 네. 참 반가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에 그 포크 뮤지션 뭐 선배님이라거나 동료들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정일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니까 또 자주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런 음악들 앞으로도 계속 즐겁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오늘 이렇게 저랑 함께 뭐 이렇게 음악 듣다 보니까 시간이 한 시간이 늘좀 짧아요.
2: 야, 진짜 벌써 이렇게
1: 네.
2: 갔네.
1: 짧아서 사실 더 제가 여쭤보고 싶은 뭐 다양한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처 내가 이 이야기는 여기 방송에서 한번 하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게 있으시면 편안하게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2: 아유, 갑자기 또.
1: 네. 예. 네. 그렇다면은 우리 이제 로컬 씬에서 지금 활동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요. 어쩌면 이 전주에서 뭐 지금 직장인 밴드도 전북에서 하셨을 텐데 앞으로 그 싱어송라이터 김정일은 어떻게 활동하고 싶으세요? 어떤 꿈을 꾸고 싶으세요?
2: 제가 그 싱어게인이라는 그
1: 네.
2: 프로에 도전을 해서 정말 그한 3, 4년은
1: 네.
2: 집중해서 좀 뭔가 이뤄보려고. 왜냐면 또막 1차에도 합격을 하니까 뭔가
1: 기대가
2: 나도
1: 되죠.
2: 이게 된다고 하면서 기대가서 한 2, 3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1: 네.
2: 근데 저도 난 이게 또 약간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1: 네,
2: 약간
1: 맞습니다.
2: 게을러졌는데, 근데 또 현실도 직시를 해야겠더라고요. 왜냐면
1: 그럴까요?
2: 나이도 좀 있고, 너무 그게 또 터무니 없다고는 볼수 없지만 또 터무니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약간 버린 건 뭐냐면, 막 그런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역에 나름
1: 네.
2: 내가 아까 해피바이러스처럼 이렇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음악도 계속 만들어야 되겠고,
1: 네.
2: 같은 동아리에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뭔가 좀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1: 귀감이 되는,
2: 귀감이 될수
1: 네.
2: 있는 것이 나름 그냥 요즘 꿈입니다.
1: 그러시군요. 이미 뭐 활동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귀감이 되어 계신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2: 감사합니다.
1: 무대에서 또는 음악으로, 노래로 또는 뭔가 다양한 그런 커피로든 뭐 피자로든 또 정일 선생님께서 대화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런 에너지를 전달해 주신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감사합니다.
1: 그래서 살아 계셔 주셔서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살아 계시는 그 귀한 시간에 음악을 해 주셔서 더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여기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런 세레모니가 있어요. 여긴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이지만 전주에 오면 김정일입니다. 이렇게 외쳐주셔야 끝이 납니다.
2: 아, 그래요?
1: 네. 이 프로그램은, 전주에 계신 보석 같은 분들을 자랑하고 기억하는 프로그램이니까요. 크게 한번 외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노래, 김정일님의 Close to You 들으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네. 전주에 오면!
2: 전주에 오면 김정일입니다!
1: 네. 싱어송라이터 김정일님과
2: 감사합니다.
1: 인앤아웃 카페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전주에 가면 김은총입니다도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삶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느낌이 때때로는 되게 빠르게 느껴질 때도 있고 되게 버거울 때도 있지만 인생이 이어지고 흘러갈 수 있음에 되게 감사하게 되는 오늘 방송이었습니다. 플로스 투 유 김정일님의 피아노 연주였대요. 네, 연주곡까지 담겨있는 언제나 청춘 앨범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s this the end? I don't know.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다민의 낭독방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녀의 이다민입니다. 여기는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입니다.

0: My life is yours, and now because you came into my world.
1: 저는 요즘 사랑에 빠졌습니다. 주중에 며칠은 멀리 있는 딸 집에 손주를 봐주러 가고요. 며칠은 전주에서 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많이 힘이 들어요. 멀리 가서 딸 집에 가서 손녀를 종일 보자면 몸이 너무 힘들거든요. 밤에 잠자리에 들자면 내일은 또 어찌 버티나 하는 마음이 먼저 들곤 하죠. 그런데요, 묘한 게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 하루만 지나면 손녀 얼굴이 아른아른 거립니다. 분유는 잘 먹는지, 잠은 잘 자는지, 놀기는 잘 노는지, 쓰러이하는 동작은 없는지 온통 손녀 생각에 빨리 가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요. 같이 있을 때는 시간아 어서 가라 하던 마음이 무색해지죠. 이건 어떤 마음일까요? 배낭녀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이다민의 낭독방 네 번째 책, 출판사 문학동네의 장편소설, 작가 정세랑의 설자은 금성으로 돌아오다를 여러분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드디어 김무원을 살해하기 위하여 독을 쓴 사람이 잡혔죠. 막내 아들 기찬으로 밝혀졌는데요. 약야 스님의 벌로 기찬은 눈과 혀를 잃고 걸을 수 없는 신세로 노비가 되어 약야가 데려갑니다. 그 이후 각자 제자리로 돌아가며 사택의 일상도 새로이 자리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김무원의 살인사건은 종결이 납니다. 네. 오늘은 설전 금성으로 돌아오다의 새로운 편 보름의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름의 노래. 7월 중순이 되자 서라벌 육부 여자들의 걸음이 빨라졌다. 여름의 흥겨움 중 하나인 길쌈 대회가 시작된 것이다. 자은이 아직 어린 미은일 적 배짜는 어른들을 먼 발치에서 선망하며 바라본 기억은 있었으나 이제 와서는 그 기억조차 다른 사람의 것만 같았다. 어른들 사이에 끼어앉고 싶었던 그때의 바람은 영영 이뤄질 리 없게 되었지만 얼떨떨할 뿐 대단한 상실감을 느끼는 것은 아니었다. 신이란 것은 도운 쪽이었다. 북을 찾고 싶어. 도운이 또렷하게 말했다. 북을? 베틀의 북 말이야. 알고 보니 북을 잡는 일은 아주 소수에게 주어진 영예인 듯했다. 두 명의 왕녀가 육부 여자들을 두 편으로 갈라 어느 쪽이 더 결이 좋고 긴 배를 짜내는지 겨룬다. 그런데 배를 짜는 일은 가장 마지막 단계로 그 전에 막 껍질을 벗기고 삶고 가늘게 째고 비벼 잇고 다시 삶고 말리고 탈에로 말고 하는 고된 과정이 앞선다. 앞에 일들만 하다가 베틀엔 앉아보지도 못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하지만 나는 정말 잘하는데 허황된 자랑이 아니라 산악의 밝은 도우는 확실히 배를 잘 짰다. 배뿐만 아니라 다른 천들도 보통 솜씨가 아니게 잘 짰다. 시장에서 교환을 할 때 천들이 선호되고 유용해서 호우는 도운에게 이것저것 다 맡긴 주제에 천 짜는 시간만큼은 확보해 준다고 했다. 그런 도운이 여럿이 모인 가운데 북을 잡을 수 있다면 한동안 씩씩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자은은 기대되었다. 길쌈 대회를 이끄는 것은 진골 여자들이지만 배틀에 앉는 것까지 다 골품을 따져 할까. 이기고 싶으면 잘하는 손에 맡기겠거니 팔아줄 수밖에 없었다. 사흘 대길 이후로 다시는 설치지 않겠다고 말하던 인군이 심심해하는 것이 눈에 띄어 길쌈대의 기간 동안 도운의 호위를 다니라고 사람을 한둘 더 붙여준 것은 자은이었다. 하루는 도운을 데려다주고 온 인군이 의외의 것을 물었다.
1: 자네 동생 슬슬 혼기가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0: 자은은 듣자마자 팩 화를 냈다.
1: 그걸 왜 자네가 챙기나? 나도 챙기지 않는 것을. 아무도 챙기지 않느냐 하는 말일세.
0: 인고는 자은이 나를 세울 때도 점점 더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그것 또한 못마땅했다. 못마땅해 하거나 말거나 인고는 덧붙였다.
1: 자네 형님은 항상 좀 별난 결정을 내리는 분 아닌가? 다들 익숙해져서 그대로 따르는 듯하지만 다른 가주라면 여동생의 배필을 한참 전부터 알아보지 않았을까? 자네야 자네 형님의 편란 결정을 돌이킬 수 없으니 그럭저럭 받아들였다 손치고 도우님도 그런가? 도우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을 사람이 있나?
0: 잘 지내는 듯 보여 물을 필요가 없었겠지. 자은은 작게 꿍얼거렸다. 물었어야 했는데 무심했던가?
1: 안 주인이 없는 집을 덜컥 맡겨버린 다음 모르는 체하고 있는 건 아니고? 아, 그럴싸한 지적이었다. 첫째와 둘째는 전사했을 때 아내가 없었다. 혼사를 서두른 적 없는 호은이 몇 년 사이 두 번이나 파혼했다는 것을 돌아오고서 띄엄띄엄 전해들었다. 인곤의 말처럼 안주인이 없는 집인 것이 맞았다. 호은이 자은의 삶을 제 뜻대로 몰고 간 것처럼 도은도 이용하고 있나. 자은이 도은의 안위를 좀 더 살펴줘야 하나. 자은은 길쌈대회가 끝나고 도은이 차분해지면 데리고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다.
2: 호은님의 그 파혼 말인데 자넨 이유를 알고 있나?
1: 아니, 내가 없을 때 일이니까. 자은의 대답에 인군이 빙글빙글 웃었다. 이 자식, 저는 알고 있으면서 물었구나.
2: 내가 들은 것이 있는데 자네와 나눌까?
1: 식객이 지나치게 잘 적응한 나머지 거듭된 파혼의 내막을 자은보다도 먼저 상세히 들은 듯 싶었다. 대놓고 물을 수 없었던 부분이라 솔깃했지만 아래는 것을 가르쳐주겠다며 의기양양한 얼굴이 얄미웠다.
2: 아니, 궁금하지 않은데.
1: 한번 관심 없는 척하자 인군이 당황해했다.
2: 자네 집안일인데 자네가 알아야 하지 않을까?
1: 뭐 좋은 일이라고 사정이 있었겠지.
2: 아니, 아니, 그렇게 넘길 예산일이 아니네. 알아두지 않으면 자네가 어디 가서 실수할 수도 있어. 내 자네를 위해 말해주는 거야.
1: 결국 말할 거면서 자은이 시큰둥하게 인곤을 보자 인곤은 말해보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는지 신나게 털어놓았다.
2: 저 파혼은 여자 쪽이 갑자기 애를 베서 그쪽 집안에서는 숨기려 했으나 그런 일은 잘 숨겨지지 않지. 이 집까지 전해지고 말았는데 호은님이 찾아가서는 아이와 함께 그대로 오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런 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잘못된 거야?
1: 관대한 제안인 듯 말했으나 말을 잘못 더하셨지. 듣는 순간 예감이 좋지 않았다. 그 아이를 낳고 또 호은님의 아이를 낳아 두 아이가 어디에 뛰어나고 어디에 그렇지 못한지 비교하면 몹시 재밌을 일이 될 거라 신이 난 채 말씀하셨다더군. 자은은 깊은 한숨을 쉬었다.
2: 그랬더니 그 집에서는 여자 쪽이 그런 이상한 말을 신나게 하는 남자와 혼인하기 싫다고 며칠을 울어 일을 물렸다고 하네.
1: 이해할 만하군. 아이 아버지와 혼인했고?
2: 그게 이미 혼인한 남자의 아이였나 봐. 그 남자의 부인이 병에 걸려 죽자 얼마 전에야.
1: 하, 그런 상황에서도 설호우는 싫었던 것이군. 다음 혼사는 또 왜 망친 건데?
2: 두 번째 파혼이야말로 구설수를 크게 만들었네. 혼약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호우님이 그쪽 아가씨에게 서간을 보냈다는군.
1: 서간? 의외로 간드러진 짓을 했나 보아. 혹시 또 그 서간이 무례했다던가?
2: 자네 형님이 수수께끼를 보내 마침에 연을 맺자 했다네.
1: 뭐라고? 아이, 튀어먹지 못한 자가.
2: 자은은 얼굴이 화끈해졌다.
1: 무례도 그런 무례일 줄은 몰랐다.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저가 뭐라고 남의 집딸에게 수수께끼 따위를 보낸단 말인가. 얼굴을 훔치며 절레절레하는 자은을 보며 인곤이 웃었다. 그러고 보니 상문사에서도 호은의 동생이라 처음 말했을 때 젊은 축 몇이 코웃음을 쳤더랬다. 코가 막혀서 나온 소리인 줄 알았더니 뒤늦게 맥락을 파악하게 되었다.
2: 듣길 잘했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날 이야기라니까.
1: 그 수수께끼 내용은 뭐였다고 하던가? 일단 수수께끼 내용을 궁금해한다는 점에서 자은은 자신도 호은을 닮은 게 아닌지 부끄러워졌다.
2: 보자, 이런 수수께끼였다지. 이어야 자를 수 있으며 잘라서 있게 하는 것은.
0: 자은은 잠시 생각에 빠졌다. 인곤의 빙글빙글한 웃음이 점차 커져갔는데 자은이 마치지 못하길 바라는 게 분명했다. 그 바람을 꺾고 싶었다. 심지가이? 두 날 가운데를 이어야 가위로서 쓸 수 있고 등잔의 심지를 잘라 불을 계속 타게 한다. 다른 답이려나 인곤을 보니 아쉽다는 듯 무릎을 쳤다.
2: 쳇! 역시 동기간이라고 한 번에 마치는군. 뭘 이따위 것을 물어 사람을 시험한단 말인가. 알면 어떻고 모르면 또 어떻다고. 분명 눈에 띄는 아무 물건이나 보고 지어 보냈을 테지. 경솔하기 그지없어. 마치고도 개운치 못했다.
1: 역시 별나지? 얼굴을 보자고도 하지 않고 현명한 아내를 얻고 싶었던 걸까? 그리하여 내막들이 알려지고 서랍을 여자들 사이에 악명이 높아졌다네. 혼담이라고는 다시 들어오지 않았다는군. 아마 지금도 여자들이 배를 짜며 호우님 욕을 하고 있을지 몰라.
2: 나야 상관없지만 도운이 불편하면 어찌하나. 미움받는 남자의 눈이라고.
0: 호은에게 휘말렸던 것은 어린 나이였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더는 끌려가지 말아야겠다고 자은은 결심했다. 그러는 김에 도은과 그 아래 동생들도 돌보겠느라고. 그런데 열다세 후 도은은 불편보다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도은이 울면서 돌아온 것은 이경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2: 아무리 여름이라지만 이런 시간에 다니면 어떡하느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어?
0: 자은이 놀라 맨발로 디딤돌에 내려섰다. 도은은 우느라 얼른 대답하지 못했다. 뒤에서 인곤도 평소에 느긋한 얼굴이 아니라 사소한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배틀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을 즈음 도은은 품었던 뜻대로 북을 잡게 되었다. 도은의 편에서는 솜씨가 뛰어난 여덟 사람이 북을 잡기로 했고 순번을 정해 낮은 물론 밤늦게까지 쉬지 않고 배를 짜는 중이었다.
3: 누가 방운이에 자매와 보드를 가져다 주어서 그걸 먹으며 잠깐 쉬라고 해서.
0: 도은이 우느라 설명을 멈추었고 자은과 인구는 재촉하고 싶은 것을 참고 기다렸다.
3: 그런데 그걸 먹고 손이 끈적해져 씻고 돌아왔더니.
0: 그랬더니.
3: 배틀이 엉망으로 부서져 있었어. 내 차례에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이를 어째.
0: 누가 배틀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는지는 못 보았고.
3: 쉬느라 마루 쪽으로 다들 옮겨 앉아 있었어.
0: 소리도 낫지 않았어?
3: 웃고 이야기하느라.
0: 인건이 도은을 달래게 두고 자은은 그동안 도은을 통해 조각조각 들었던 내용들을 떠올렸다. 배틀은 소판 부인댁에 있었다. 예전에는 궁궐들에 배틀을 두었다지만 한 달 내내 뜰에 두면 천막이 있다 해도 더위를 피하기 힘들고 비가 오는 날에 배가 젖거나 상하는 등 곤란한 일들이 많았다. 공정한 겨루기에 대한 책임을 대회를 이끄는 왕녀들이 지기로 하고 똑같이 만든 배틀을 왕녀들이 마련한 장소에 두는 쪽으로 슬슬 바뀐 것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도은이 속한 편을 이끄는 소판 부인은 선왕의 조카로 구려 왕이었다. 보덕 왕이기도 했던 안승의 처다. 왕실이 시키는 혼인을 하고 서라벌을 떠나 보덕국에 살았었다. 보덕국은 구려 유민을 위로하기 위해 선왕이 작게 모여 살게 허락한 땅이었는데 그대로 계속 나라 안에 다른 나라를 두기는 어려웠다. 결국 10년이 채 되지 않아 지금의 왕이 안승을 서라벌로 올라오게 하였는데 그때 위신을 세워주기 위해 대단한 저택을 하사했고 돌아온 소판 부인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다. 안승이 고려의 후예에서 신라의 왕족으로 편입된 셈인데 그 일로 금마자의 보도 국민들이 분노해 봉기했었다. 신라의 배신이자 안승의 배신이라 느꼈던 듯 싶다. 그 봉기를 역시 구려인들로 이루어진 황금서당이 진압했지만 전사자가 적지 않았던 게 얼마 되지 않은 일이니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한들 소판 부인은 늘 가시방석이일 수밖에 없어 길삼대회 한편을 이끌면서도 있는 듯 없는 듯 진중한 모습이라고 도은이 말한 적 있었다. 배틀이 망가진 것은 소판 부인에게 좋지 않았다. 매우 좋지 않았다. 그에 반해 상대편의 왕년은 비록 한층 더 반개이지만 왕의 즉위 원년에 개편된 금전을 이끌고 있는 도철 부인이었다. 금전은 비단을 다루는 만큼 나라의 직물 관련 관서에서 가장 크고 주목받는 곳이었다. 귀족들의 공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물건은 왕실 주도하에 내성에서 만들어졌다. 도철 부인이 재주가 뛰어난 모 수십과 그 아래 직인 수백을 통솔하여 짜낸 전들은 당나라에 바쳐지고 공을 세운 이들의 하사품이 되는 등 쓰임이 많았다. 애초에 공예의 몸을 깊이 담은 도철 부인이 길삼대여 한편을 맡은 것이 공평한지 솜씨 좋은 이들을 뽑아 금전으로 데려가려는 속셈은 아닌지 말들이 돌았다. 도철 부인은 성격이 쾌활하고 화통해 대회 내내 배틀에 손가락 하나 대지 않을 텐데 무엇이 문제냐며 수군거리는 이들의 입을 다물게 했다. 성격이 극과 극으로 다른 두 왕녀를 두고 흥미 반, 우려 반으로 지켜보는 이들이 많은 상황이었다. 소판 부인은 배틀이 부서진 걸 아셔? 자은이 입을 열었다.
3: 응, 내가 울어버리자 일단 집으로 가 있으라고 하셨소.
0: 도은을 안아 달래주었다. 인곤이 그 곁에 서서 소리 없이 입술로 말했다.
2: 호우님의 일 때문에 괴롭힘을 당한 거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 심하군.
0: 자은은 정말 그랬을까 생각해 보았다. 설호우님 입다고 설도은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길삼대회같이 크고 중한 일을 그르치게 하면서? 자, 눈 붙여라. 내일 해가 뜨면 나와 같이 소판댁에 찾아뵙자. 일이 완전히 어그러지기 전에 어떻게든 해보자. 자은의 제안에 도은이 잠깐 놀랐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믿어주는 마음이 고마웠다. 명석한 여동생이 꿈꿔왔던 북을 잡았는데 괴롭힘이든 모함이든 밖에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함께 하신 방송은 열린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FM 93.5 MHz 공동체 라디오이며 이다민이 진행한 베스트셀러를 낭독하는 여자 배낭열 함께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전라북도 전주 권역에서 FM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며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2024년 2월 14일에 개국했는데요. 방송국의 위치는 전주역 근처에 소재하고 있으며 방송 심의를 준수하는 정규방송입니다. 오늘 전주 FM을 처음 들으신 분들은요. 앞으로는 지금 듣고 있는 채널 FM 93.5MHz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송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방송 채널 고정 기억해주세요. FM 라디오 주파수 93.5MHz입니다. 전주 FM이 기존에 들으셨던 지상파 라디오 방송과 청취 방법은 같지만요. 하나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의 진행자와 제작자는 전주 전북 지역의 다양한 시민과 다양한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보통은 라디오 방송에 있어서 대다수가 청취자였다면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시민이 우리가 청취자도 될 수 있고 직접 방송하는 진행자도 될 수 있는 시민과 공동체에게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비영리 조직에 의해 운영되며 공공성과 공익성, 시민의 참여성과 주체성, 문화적 다양성, 지역성과 공동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은요, 동네 이웃, 우리들의 일상이야기와 지역의제, 현안, 정보, 시사토크, 그리고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지역문화예술, 문화행사 소개, 지역의 재난재해 방송 등을 중심으로 준비하거나 방송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의 청취 방법 알려드릴게요. 방송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요. 라디오를 통해 청취 가능하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전주 공동체 라디오 또는 전주 FM을 검색하신 후 구독하시면 보이는 라디오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실시간 방송 청취 가능합니다.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신 후 앱을 다운받으시면 무료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 FM 방송 프로그램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인터넷 검색창에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요.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 소개와 기타 내용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요. 기억해주세요. 시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은 라디오 주파수 FM 93.5MHz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하시면 방송국 위치와 홈페이지, 유튜브, 전화번호 등이 나와 있으니까요. 참조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음악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호출보호의 HLMA,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를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하루 17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매일 오전 6시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의 하루와 함께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일도 FM 93.5MHz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호출부호 HLMA 시민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하여 FM 93.5MHz를 통해 하루 17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열린 방송,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방송, 전주 공동체 라디오 편성 책임자는 최성은입니다. 잠시 후 오늘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도 전주 공동체 라디오와 함께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찾았습니다. 가장 편안한 시간. 영화광인 동생은 영화 속 주인공이 됐고, 통 입맛이 없다던 아빠는 완전 대식가. 불면증에 시달리던 엄마는 세상 잠꾸러기. 전주 한옥마을에서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았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주 FM 93.5 소리문화 콘텐츠 쇼 진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마는 6월 하순경에 제주도에서부터 시작되어 점차 북상하고 7월 말이면 중부 지방에서도 장마가 완전히 끝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인 기온 상승으로 이상기온이 빈번하여 장마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가뭄 끝은 있어도 장마 끝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마에 피해가 크다는 뜻이겠죠? 막대한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야기할 수 있으니 이 속담은 우리 한국인의 지각 개념의 하나로 장마가 한국인의 환경에 얼마나 깊이 인식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피해 입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전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가수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곡으로 최진희의 여정 들으시면서 진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오늘 또 힘차게 출발합니다.

이번 코너에서는 지역의 문화유적지 소식을 전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익산 화암서원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읍원 우사적과 전북원 우록에는 1612년 유림들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기록되었으며 익산 지역의 종림서원과 화산서원이 설립되어지는 것을 볼 때 화암서원도 이 시기에 설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1871년 고종 8년 서원 철폐령에 따라 폐철되었다가 1966년에 사후 건립되었고 고려 말 문신인 남촌 이공수를 비롯해 호남 소세량, 양곡 소세양, 수암 이약해의 위패를 보셨으며 현재도 화암서원 보존회를 조직하여 1년에 2회의 재향을 하고 있습니다. 화암서원이 세워진 시기는 대략 명종 7년 1552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며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 때 헐려서 서원에 소속된 토지와 노비가 한때 익산 향교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서원은 근래에 익산 유림들에 의해서 복원되었고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지붕은 납대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익산 늑산길 화암서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0: 채윤아, 밤차로 가지 말아요. 신학임, 애련, 박승박, 논팽이까지 들으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현재 원장입니다. 여름이면 유독 피부 트러블이 많이 생겨납니다. 휴가 기간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하다 보면 피부가 뜨거워지거나 심한 경우 가렵고 물집이 잡히는 일광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또한 여름의 고온 다습한 환경은 미생물이 살기에 좋은 조건입니다. 이로 인해 피부 미생물의 숫자가 증가하여 접촉성 피부염과 진균성 피부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여름이면 쏟아지는 땀이 여러 가지 분비물들과 섞여서 피부에 흐르게 되면 아토피나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여름철은 자외선이 강해집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외출 30분 전에 바르는 것을 권장하고, 야외 운동이나 물놀이를 할 때는 1시간 간격으로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여러 번 발라야 차단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야외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차단제 외에도 양산이나 챙이 긴 모자를 착용하고 열을 적게 흡수하는 밝은 색상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자외선 지수가 높은 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데, 건조한 피부는 피부염을 발생시키고 피부 노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는 등 체내 수분량을 높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햇빛으로 인해 피부가 달아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는 실온 정도의 물을 수건에 적셔 얼굴에 붙이면 피부열을 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단, 얼음찜질은 피부에 무리가 갈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수욕장, 수영장에서 수영을 한 경우에는 흐르는 미지근한 물로 피부에 남아있는 염분, 염소를 충분히 씻어내고 열감을 식힌 후 로션으로 보습을 해줘야 합니다. 간혹 세안을 여러 번 하거나 피부를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있는데, 피부에 강한 자극을 주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뜨거운 열기에 지치고 힘들지만 시원한 바다와 같은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하루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0: 태안 레이저 피부 모발라케 정혜원 현재호 원장의 건강상식 정보였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고 계시는 방송은 전주 FM 93.5 소리문화 컨텐츠쇼 진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자, 이번에는 전국에서 가수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윤찬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윤찬입니다.
0: 네. 먼저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분들에게 인사부터 해주실까요?
1: 네.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족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0: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쁘신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대화에 앞서 윤찬 씨가 활동하고 계신 모습을 제가 담아왔는데요. 그거 분위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0: 윤찬 씨.
1: 네.
0: 윤찬 씨 그 노래가 좀 슬로우예요. 예.
1: 네. 예, 예, 예. 좀 슬픈 노래입니다.
0: 예. 오. 이게 그 행사장에서 슬픈 노래가 참 하기 힘든데 그걸 어떻게 타개하고 계십니까?
1: 네. 그래서 말인데 진짜 행사장에서 제 노래를 부르기가 좀 대중 그 관객들에게
0: 예.
1: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이 돼요. 그래서 행사장에서 때론 안 부르고 다른 곡을 부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0: 때로는 네. 네.
1: 이 노래를 네. 그 저희 어머니를 모태로 해서 만든 노래랑
0: 아. 네,
1: 사랑하는 여인이 저희 어머니입니다.
0: 아 네. 그러면 직접 작사를 하신 거예요?
1: 아 조금 같이 관여를 했죠.
0: 아 직접 했죠. 참여도 네. 하시고
1: 네. 오,
0: 아 그러시구나. 오, 아 그래서 감정이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더 차분하게 이렇게 부르시는 것 같아.
1: 네.
0: 예. 부르시면서 많은 생각을 하시겠어요?
1: 네. 그때는 가끔 눈물도 흘린 적 있습니다.
0: 네. 눈물도.
1: 작곡가님이 그렇게 네. 네, 해야 또 노래가 그 제맛이 단다고 그래서.
0: 아 그러셨군요. 네, 네. 아 근데 부르는 모습은 신사처럼 딱 폼에 잡으시고 너무 멋지셨습니다. 아,
1: 감사합니다.
0: 예, 예. 아니 멋져요. 그 신사처럼 딱 분위기를 잡으시고 하는 그 모습이 오 잘 어울려요. 노래를 이렇게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1: 그 노래 원래 어렸을 때부터 노래를 좀 좋아하긴 했어요.
0: 네.
1: 근데 그 한 3년 전에. 그 우연치 않게 노래자랑에 나가게 돼가지고
0: 아 노래자랑이요?
1: 거기서 입상을 하게 됐어요. 2등을
0: 아.
1: 하게 돼가지고 거기 그 축제인데
0: 예.
1: 저 완주군의 그 꽃감 축제를 크게 하는데요.
0: 예.
1: 거기서 이렇게 노래자랑에 한번 그냥 참여하게 됐는데
0: 네.
1: 그 뭐 내로는 하는 막 그 노래자랑 참여하는 가수들이 막 몰려다니더만.
0: 예, 맞아요. 꾼들.
1: 네, 꾼들. 근데 한 20명이 전부 다 알아요. 그분들은.
0: 네.
1: 근데 저하고 한 몇 명만 그냥 독수리고.
0: 오.
1: 그래서 그분들은 거의 다 그 떨어지더라고요. 몇 명 남고.
0: 와.
1: 그 심사위원들이 일부러 에. 떨어뜨린 것 같기도 하고.
0: 예. 꾼들은 일단은 그 좀 제외를 시키거든. 네,
1: 그런 것 같아요.
0: 예. 진짜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 위주로 거기서 진짜 실력자를 가려내거든요.
1: 그래서 에. 거기서 이제 한 겨울이었는데 천년바위라는 박정식의 천년바위라는 곡으로
0: 아.
1: 예, 예선 거쳐가지고 2등에서 상금 50만 원 받았습니다.
0: 아, 와, 그러셨군요. 오, 정말.
1: 그 계기로 해서 노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0: 아, 전국에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거기만 오는 게 아니고.
1: 그렇죠.
0: 저도 엊그저께 그 군산에서 그 금강방송에서 주관하는 거기 벚꽃
1: 네.
0: 그 심사위원으로 갔거든요.
1: 네.
0: 근데 정말 노래를 전부 다 잘해가지고 참 심사하는 것도 어려워요.
1: 진짜 잘해. 네.
0: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네. 거기서 어쨌든 간에 지금 상을 받으셔서 가수로 데뷔하신 거 아니에요? 이야, 어때요? 그때 참가자로 갔을 때하고 내 곡을 정말 가지고 가수로 활동할 때하고 어떤 차이인가요?
1: 이제 좀 깊이를 조금씩 알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0: 예.
1: 해가 갈수록
0: 예.
1: 노래가 조금씩 어려워지네요.
0: 어려워져요? 더 네. 쉬워지는 게 아니고?
1: 쉬워질 줄 알았는데
0: 네.
1: 네. 많이 어려워지고
0: 네.
1: 예전에는 그냥 즐겁게
0: 네.
1: 취미로 막 즐겁게 불렀잖아요.
0: 네.
1: 근데 이제 좀 깊이 계속 가다 보니까 조금씩 네. 어려워지고 또 신중해지고 노력해야 되고
0: 네.
1: 네. 그렇습니다.
0: 와, 많이 노력하셨네요. 그걸 아시는 거 보니까.
1: 아직도 멀었죠.
0: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 아유. 정말 노래라는 게 참 어려워요.
1: 네.
0: 그러셨구나. 어쨌든 꽃감 축제 계기로 해서 가수로서의 출발.
1: 네. 그렇게 됐습니다.
0: 아, 그렇게 됐어요? 어때요? 그 이렇게 지금 제가 사업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렇게 음반 딱 내 가지고 가수도 이제 한다니까.
1: 지금 요 근래,
0: 예.
1: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이제 보여드려요. 이제 홍보하고 가끔.
0: 네.
1: 친한 분들,
0: 네.
1: 거래처 사장님들이나 이제 고객분들.
0: 네.
1: 이렇게 제가 이제 노래를 한다 하면 안 믿어요.
0: 안 믿어?
1: 예.
0: 예. 왜 안 믿어?
1: 안 믿으면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을 네. 제가 이제 오픈시켜서 보여드리거든요.
0: 예. 네.
1: 그럼 깜짝 놀래요.
0: 오, 와.
1: 깜짝 놀래요. 아, 이, 본인이 맞냐고.
0: 본인이 맞냐고?
1: 네.
0: 그냥 열심히 그, 그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만 보다가.
1: 네, 네. 맞죠. 뭐,
0: 예쁜 옷을 입고 무대에서 딱 보는 모습. 오, 이분이 진짜 맞나?
1: 예, 네, 맞아요.
0: 예, 예. 어, 그러시구나.
1: 깜짝 놀래요, 깜짝.
0: 오, 그런 때 기분 어때요?
1: 어, 기분이 좀, 묘하고,
0: 예.
1: 좀 제 자신이 좀 대견스럽고 그래요.
0: 어, 예. 와. 아, 그러면 좋습니다. 본인이 대견스러우면 이미 가수로서 출발 시점이 아주 좋아요. 예. 어떤 분 시작부터 죽겠다고 하는 분이 있거든. 뭐, 그,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있어, 지금. 예. 그러면 가수를 모셨으니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윤찬 씨의 곡 울지 말아요

0: 윤찬 씨의 곡 울지 말아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윤찬 가수는 전부 가수협회 회원으로 계시면서 수많은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윤찬 씨, 또 들어보니까 전에는 그냥 이 내용이 어떤 사랑하는 사람 그 얘기인 줄 알았더니 또 조금 전에 어머니를 배경으로 해서 했던 내용이라고 하니까 좀 색다르네요.
1: 예.
0: 내 가슴에 사랑이 있다고.
1: 슬픈 노래예요. 벌써 눈가에 좀
0: 아, 그래요?
1: 보이는데.
0: 어머니 사랑을 많이 받으셨나 봐.
1: 예. 네, 저희 오형제인데.
0: 예.
1: 제가 어머니하고 제일 많이 닮았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0: 어떤 말하는 스타일 아니 외모.
1: 외모나
0: 말하는
1: 네, 성격이나
0: 아. 네. 좀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좀 다소곳한 어떤 좀 이렇게 여성스러운 게 좀 있어요.
1: 네, 네. 저희 어머니를 제가 형제 중에 제일 많이 닮았고.
0: 아,
1: 네.
0: 그러시구나.
1: 어머니가 또 그 이비자 선생님의 선마을 선생님.
0: 네.
1: 그 노래를 참 아주 간드러지게 잘 부르셨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0: 오, 그럼 어머니 DNA를 약간 받으셨네.
1: 다들 주위에서 그래요. 그랬다고.
0: 아, 그래. 주위에서?
1: 아, 자화자찬입니다.
0: 아이고. 아니, 맞는 말이죠. 그 어떻게, 그 사모님은 뭐라고 하셔요?
1: 집사람도 그래요.
0: 아, 그 얘기요? 네. 그건 정확하네. 가장 잘 알 거 아니에요. 네. 아, 그러시구나.
1: 부산까지 똑같대요. 집사람이.
0: 네. 아, 그래요? 오, 이야.
1: 그래서 어머니가 많이 그립습니다.
0: 아, 그래요? 오, 그러시구나. 참. 효자네.
1: 다 효자죠.
0: 예, 예. 그 행사를 많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어떤 행사를 다니시다 보면 어떤 때가 좀 가장 보람돼요?
1: 그 제가 그 뭐야 그 작년에
0: 예.
1: 저기 지난 장수에 행사를 갔는데요.
0: 네.
1: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뭐야 이렇게 쓰레기 줍는 그 있잖아요. 그 뭐라고 그래요?
0: 네.
1: 그
0: 봉사 일용직.
1: 일용직에 예. 예. 그 발대식을 하는데
0: 예.
1: 한 500명 모이신 것 같아요. 강당에.
0: 네, 네.
1: 그 군수님께서 그 이제 발대식 그 행사를 하시는데
0: 네.
1: 그 거기서 이제 노래를 하는데 할머님들이 연로하셔 가지고
0: 네.
1: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시는데 이게 걷지도 잘 걷는 것도 불편해 하세요.
0: 아.
1: 뭐 그런데도 노래를 하니까 나와가시고, 이 앞으로 무대에 나오셔가지고, 무대 앞에.
0: 네.
1: 춤을 춰요.
0: 오.
1: 아, 그때 참, 야, 보람을 느꼈어요.
0: 아, 네. 참. 윤찬 씨의 노래 소리를 듣고, 그 네. 참,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
1: 네.
0: 나오셔가지고, 춤도 추고 하니까 그때 네. 좀 보람된다는 그때 얘기죠.
1: 네, 기쁜, 그 행복한 얼굴을 보니까.
0: 네.
1: 참 기쁘더라고요.
0: 오. 참 그때 어떻게 어머니 생각 더 나요?
1: 네, 그때 많이 났어요.
0: 오,
1: 그때
0: 참 윤찬 씨 그 가수로서의 가장 큰 나의 장점, 내가 가수인데 나 이런 게 좀 장점이다. 어떤 거 있을까요?
1: 아, 크게 뭐 장점이라고는 아직 그 많이 지금 배우는 단계라요.
0: 예. 네.
1: 근데 조금 이제 목소리가 조금 좋다고들 그런 소리는 좀 들어요.
0: 아, 목소리가?
1: 네. 목소리가 조금 뭐 미성이 섞여 있다고 하면서.
0: 네.
1: 네. 노래는 많이 부족하죠.
0: 네. 어떻게 친구분들이 아니면?
1: 같이 노래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0: 네. 작곡가 선생님도?
1: 네.
0: 작곡가 선생님도 귀가 정확하니까.
1: 네.
0: 작곡가 선생님이 그 노래를 이렇게 받으셨잖아요.
1: 네.
0: 어떻게 레슨은 그쪽에서 받으신 거예요?
1: 레슨은 거기서 안 받고.
0: 예.
1: 그 작곡가 선생님이 노래를 잘 못 하시더라고요.
0: 아,
1: 서울
0: 그래요?
1: 응암동에서 했는데.
0: 네. 그 노래를 못 하는데 어떻게 작곡을 해요?
1: 그러니까 좀 희한했어요. 노래를 못 하셔요. 근데 노래는 많이 알고 지식은 아주 풍만하시더라고.
0: 아니 꽁을 좀 찰 줄 알아야 뭐 할 거 아니에요. 가르칠 거 아니에요. 꽁을 못 차고.
1: 근데 참 신기했어요. 근데
0: 예.
1: 그분만이 노래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또 못 하신 분들도 있대요.
0: 예.
1: 작곡가님들이. 근데 그 이우섭 작곡가님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가수 못지 않잖아요.
0: 예.
1: 노래 하시는 거 보면.
0: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 이렇게 레슨을 받으셨다는 거잖아요.
1: 특별하게 레슨은 받지는 않고요.
0: 예.
1: 그 저희 딸이 판소리를 하는데.
0: 예. 오, 판소리. 예. 예.
1: 판소리 명창 상도 받고 했어요.
0: 예. 오.
1: 지금 저기 저
0: DNA가 있긴 있구나 가족으로 쭉. 예. 네.
1: 그 딸이 그 뭐야 소리 이게 뭐야 음악을 하는데 그 이렇게 발성하는 법이나 이런 그 서울 쪽에서 가르치시는 분이 있거든요.
0: 예. 네.
1: 네, 금호동 쪽에 그분한테 가끔씩 가서
0: 아.
1: 네, 좀 레슨 받고 있습니다. 아,
0: 그 판소리 하시는 분한테?
1: 아니요, 판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 그냥 성악하고 뭐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0: 보컬, 네, 예, 예. 아, 보컬 하시는 분. 네, 예. 아 그러시구나. 네. 오. 그래서 그분 그 선생님도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으시다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1: 그분한테는 뭐 성이 안 차겠죠.
0: 아. 아니 성이 차는 걸 떠나서 보이스만 네. 가지고 얘기하는 거니까.
1: 좀 더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고 얘기해요.
0: 아 그래요? 네. 이건 진짜 그냥 하는 얘기인데 희망을 주는 얘기 네. 그냥 노력하면 된다는 얘기
1: 희망적인 얘기
0: 예, 예. 어, 그렇구나 윤찬 씨가 앞으로 가수를 하시면서 앞으로 나만의 무대라든가 가보고 싶은 무대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1: 우리 이 노래하는 가수들은 그 꿈이 있잖아요
0: 네.
1: 뭐 저쪽 뭐 쉽게 말해서 중앙으로 올라가는 중앙 무대,
0: 예.
1: 특히 가요 무대 뭐 예. 이런데 한번 쓰는 게 꿈이죠.
0: 오,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1: 또 저희 어머니가 예. 예전에는 금요일 날 가요 무대를 11시쯤에 했었어요.
0: 네, 네.
1: 근데 요즘 바뀐 것 같더라고.
0: 월요일로.
1: 네.

0: 예,
1: 우리
0: 아.
1: 처음 작은 무대 올라갔을 때, 첫 무대 그러잖아요.
0: 예,
1: 저도 그랬어요.
0: 예,
1: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기억이 안 나.
0: 근데요, 참, 그 노래라는 게 참, 그래요. 예.
1: 많이 부러웠습니다. 부러웠습니다.
0: 예, 아,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께서 이렇게 가요 무대를 보시니까, 윤찬 씨도 자연스럽게 그냥 그 TV를 가요 무대 보고 좀, 이렇게 노래를 몸속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잠재적인 게 있었나 봐요.
1: 네.
0: 어, 자연스럽게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1: 네네.
0: 그야말로 가요 무대는 트로트 위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1: 맞아요. 네.
0: 오, 그 윤찬 씨가 좋아하는 트로트는 어떤 거예요?
1: 저는 조금 트로트도 약간 그 감정이 많이 들어간 노래를 좋아합니다.
0: 아, 감정이?
1: 네, 좀 오. 슬픈 노래죠.
0: 아.
1: 네, 트로트도 그렇고 세미 트로트도 그렇고
0: 네. 오, 예를 들어서 곡을 하나 얘기한다면?
1: 진성 가수님 노래 뭐 그런 것도 많이 하고
0: 에요.
1: 네. 꼭 트로트가 아니어도
0: 네, 감정 일단이 유입되면 좋은 거다.
1: 네네. 와. 눈물비 같은 노래.
0: 오.
1: 정의종의 눈물비 같은 이런 거.
0: 아.
1: 좀 힘들어요. 근데 노래가 이 남도 가는 길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0: 오. 그러시구나. 그 지금 남도 가는 길 지금 두 번째 곡으로 선정돼 있잖아요.
1: 네요.
0: 한번 들어볼까요?
1: 아, 큰일 났네.
0: 네.
1: 목이 잠겨가지고.
0: 윤찬 씨의 두 번째 선곡,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 들어보겠습니다.

0: 윤찬 씨의 목소리로 박서진의 남도 가는 길잘 들었습니다. 윤찬 씨.
1: 네.
0: 눈을 지그시 감고 남도 가는 길, 뭐네. 이런 노래 좋아하시나 봐요. 이렇게 슬로우로 가면서 감정을 막 심어가지고 이렇게,
1: 네.
0: 그러시구나. 앞으로 또 이렇게 노래를 받긴 받으실 거잖아요.
1: 네.
0: 다음에 노래도 이런 식으로 아니면.
1: 아니요. 다음에는 조금 경쾌하고 좀 빠른 노래,
0: 경쾌.
1: 예, 좀 행사장에서도 좀 부를 수 있는 노래로 하나 하고 또 금방 같이 아주 애절한 노래 하나 두 곡,
0: 두곡 정도
1: 예,
0: 생각하시군요.
1: 생각 중입니다.
0: 와, 하하. 요즘 윤찬 씨그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건가요?
1: 지금 저희 제가 지금 노래하는 가수라고 하긴 하는데 지금 취미로 하고 있고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좀 바빠요. 그래서 저는 직업이 제 일이 우선이고 예, 항상 일에 우선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왜 행사가 있어도 제가 못 가고 다른 형님들이 가고 그래요. 예. 그리고
0: 일 우선.
1: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아들이 12월 달에 딸을 잡아놨어요. 네, 12월 둘째 주에.
0: 아유, 축하드립니다. 요즘 관심사는 일에 열중하고 또 아들 큰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쪽에다 지금 신경을 많이 쓰시는군요.
1: 그러고 노래 제가 아까 원하는 두곡 멋진 노래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어떤 구상은 있어요? 뭐 어떤 스토리를 해야겠다. 뭐 어머니에 대한 사랑 아니면 여인의 사랑 아니면 여인의 사랑으로 아 이제 어머니에서 여인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사모님하고 상의를 좀 자리 할 텐데
1: 그래야죠.
0: 여기 오신 분들이 그거 했다가 싸우는 경우가 많이 네, 종종 봤어요.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1: 예, 꼭 조심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스를 줘서.
0: 아이고. 지금까지 그 윤찬 씨가 해본 일들이 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중에 좀몇 가지 말씀하신다면은
1: 또 아들 얘기하네. 제가 그 원래 운동을 좋아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 육상하고 막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축구. 예. 그러다 보니까 아들을 운동을 시켰거든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축구를 시켜가지고 서울에 있을 때, 스페인에 5년 동안 유학도 보내고 좀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손흥민, 제2의 손흥민을 만들려고, 손흥민 못지않게 만들려고 진짜 했었는데 아들이 좀 크게 다쳐가지고 작년에 축구를 그만두게 됐어요.
0: 어제 공을 차다가 축구하다가
1: 유럽에서, 외국에서. 이제 성공하지 못했죠.
0: 아 그러시군요.
1: 지금은 그래서 이제 그 가르키는
0: 교육자.
1: 샵을 차려가지고, 예,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샵을 차려서 이제 개인 기술만 이렇게 레슨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어요. 수원에서.
0: 수원에서 오히려 또잘될 수도 있겠네요.
1: 그러니까 그 조금 선진화된 그런 축구 기술을 배워와가지고 지금 그걸 접목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 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그 아주 반응이 좋은가 봐요. 주말에는
0: 그러니까요.
1: 아예 뭐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고 수업을 못 받고 갈 정도인가 봐요.
0: 어쩌면 개인 레슨이네. 쉽게
1: 1대1 개인
0: 얘기하면.
1: 레슨.
0: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직장 다닐 때그 회사 퇴근하고 오다 보면은 학교가 있었거든요. 초등학교. 거기 보면은 브라질 선생님이 그 유소년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 근데 보니까 확실히
1: 네,
0: 다르더라고.
1: 달라요.
0: 외국에서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진짜 다르시더라고. 보니까 기술이 오 저런 게또 있구나 이렇게 좀 근데 아드님이 참또 그렇게 교육 쪽으로 가셔서 좀 좋으시겠어요.
1: 근데 그래서 제가 금방 이제 그 얘기 왜 꺼냈냐면 그 지금 레슨 그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그래서 좀 아빠로서 좀 넓은데 크게 좀 제대로 갖춰서 차려주고 싶은데 예 지금 금전적으로 많이 많이 들어가니까 버겁네요. 그래서
0: 아들이 그거 좀 금전 그 요구하는데 그쪽에 있는 게 그러지. 그거 땅 비싸가지고.
1: 비싸요.
0: 이쪽이 왔으면 좀 쉬울
1: 예
0: 텐데.
1: 맞아요. 이쪽은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거기는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수도권이랑.
0: 근데 또 그쪽에 있어야지 이쪽에는 또 인프라가 예, 좀 예, 작아서
1: 예, 예, 예.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0: 오, 아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일을 하시는군요.
1: 예, 죽기 살기로 하고 있어요.
0: 아, 죽기 살기로. 아, 진짜 부모님들은 아들 때문에 죽기 살기로.
1: 그런가봐요.
0: 오,
1: 끝이 아, 없는 것 같아요.
0: 예.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도 아쉬운데 다음에 다시 한번 초대하겠습니다.
1: 예. 예.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예, 다음에 초대하면 나오시겠죠?
1: 아, 기꺼이 나와야지.
0: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서 함께한 소감은 어떠셨나요?
1: 라디오 방송 처음인데요.
0: 네.
1: 너무 생동감 있고 너무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네. 네. 청취자분들께 앞으로 활동 계획과 끝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1: 네. 오늘 이렇게 청취자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가수 윤찬 아직 부족하지만, 좀 더 노력해서, 멋진 무대 앞으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0: 네. 윤찬 씨도 오늘보다 더 빛나는 내일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찬 씨의 따뜻한 노래와 신선한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하루가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윤찬 씨의 목소리로 김대훈의 비가 온다 들으시면서 다음 주에도 좋은 음악과 신선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FM 93.5 신년의 소리문화 콘텐츠 쇼 가수 윤찬 씨와 함께했습니다.